0: 디간라 숨지 섭시 돔 턴도 디간라 잭돈 돔 가즈르도 잭돈이 겨 겨지 겹시리샤 니에 봉원에 찌갸 죽을래 찌갸 겨도가 겨고 입에만 새 딱다 됐어 제말에
1: 같이 얘 같이 야 같이 얘 시다
0: 지파교다 니 나를 시방게 겹지 디리
1: 민사야 가래 너도 왜
0: 어 참을 겹죠 제시야
1: 야
0: 같이 님 봐
1: 같이 가 산다다 보고 우리도 쓰레봐 가려래
0: 신의 삶을 거주고해
1: 때다라 니다르시 내가 처음 해보냐치 우리 라하트 내 도우도 왜 칼레다 그럽 여부르 왜
0: 니 불럽주 제가 비어리 투셔다는 가와 용그래
1: 부지간 보고 이글럽이야 가려래 아 알럽주 우주뒤에 대세제대요리
0: 말한 일이 증네요 말이 보고 증네 맵순 예배 다비안 반팔럽주 야구도 럽주를 투셔다는 보고 혀를 얻다 싱유배
1: 보고 세고를 심제 맵다. 데마 당무 주는 딜레야 가르고래.
0: 럽준 제우르다. 럽준 야고 제는 애니미 오인생 말이 신유배.
1: 가리 공스 신비날 니무 지글 같이 이제 규르버 왜. 사스핀들 시라만 주시. 사스텐 저 한쪽 말이.
0: 니에 부주마 공스 신비날 내가 주르다. 제산 준다제 소견 제우리.
1: 다유 쇼고. 미신달 진짜 쇼우리 왜. 좀 더 시라 저거 말이.
2: 암라 그런 신유의 그 발라절 차례는 가마티아 나 시원님도 기가 당구유
0: 나 보고 야오 딘자식 거이샤

0: 가시. 도스고아. 도스고다. 도스고다. 대. 상계 제도가 대니랑의 신도 망고 세세. 남지 여회 중고 면가 주고 계속. 도스마 더 소유 주로 계속. 단대야 가시.
1: 나 탄다. 심슈 기베 가이. 상계니 파르틴 데스틴지. 포도 등 위베.
0: 아씨. 인도. 전다 지적하고 있네. 세피기. 이내 장게 탑시 사람 막 호자. 소빈 수신은 가봐요 그래. 제 말해. 들레 네가 줘다. 가르뉴 씨.
1: 장사만 아들 대신 되어 얼삼 주게. 너도 담네. 인도 하버 쇼시. 세마도 미 하고 우지 뭐.
0: 진짜 이내 전다 진짜 지게 체도 장 소빈 수신 주는 가봐요 그래. 제 말해. 네 삼을 당고. 야면 나한테 됐지. 나니 가고 싶어도 용도 왜.
1: 장게 쳐고 위배.
0: 是 我那些呢，我还装对面都，
1: 伊呢，伢咱远远的这些就能用嘛，是吧？这嘛的。俺也我的这些还是伊呢。伢对云南人也要些啥些语？哦，对这些，伢远远这些新月个几家都做不起过，然后希望几家都做不了啊。我呀，对俺就是，伢有关系过。哎呀，侬到底有？呀，人家远远这些还是伊呢？伢远远这边呢，参学的。
0: 远远出不远吧，人家现在了不，搁不对，卡斯卡有心结，人家什么都没得这个。
1: 新月俺们那个庄那了，怎么敢用过谁？况且再不了呢，到外面我们就要谁，让人给不敲个鸡，再没给了庄年一百。
0: 啊，这让你，可惜我了啊，现在年不了，可惜再没给了庄年一百是的啊。俺对云来个些啥，摸着再嘛嘛会要什么？
1: 这么的，你们很多奇怪，有嘛的，是吧？毛主席们忙旅游时，毛主席们卡最呢，让大多旅游嘛的。先去学习。你是呢？俺这些学习开不有的，让给先学习。你工作这些啥物事呢？天天你这么学的是吧？你这先去学习。伊那人员啊，让矿村哪里来事呢？该是娘子些，俺们都是娘子们要的的，看底下看书要的。辛苦一辈，呀，看看那些图，怕记得，呀，怕记记，侬都新月俺们来要了吧？
0: 所以老张我们也搞不着是，人家对俺忙死多，现在是来想嘛的。看到，给这娘些能给忙死的，看这些把年点做过是，行不行？用啊，人家写不清楚，你写不清楚。我的，对那六大，不过六大还真也有点啊。新月毕业，我的，看上去这女的，这哪这种？对六大是这种。
1: 这个是，看那圆圆平时都没多。
0: 希望他这个。你得上当我要钥匙呗，你要送这边的呢，等你开这边的，我这等你想这边的，他路开这这一。是用嘛的，这边上个七三七八五。
1: 点开着这，那你恰恰不是。
0: 没事，我拿走，现在差不多生活的，将来七三七，老师们过些这年吧，用嘛的。我这我特别，这个年度的，希望可对我做那里有呢，运用这边的模特搞不起来这个，第一年会你家里学做，让个钱收对。
1: 钱收过去。
0: 我让你给拿个详细些，模特的多。
1: 对，这可不还用不着，对你不是没那么啥活的。
0: 我啥不打，你不也没得心嘛的？咱妈姐姐这边呢，啥不下生不的？
1: 用不着呗啊？那先露丝点要着呗。
0: 露丝点，要得。我先露丝的，对不对？来休息，先露丝的先，晓得。这对你他爸姐的下边什么？还是得那一笔多。

0: 야지. 게닝 지금 뒤에 랑가 수업리스나. 나 이칸의 체미도. 문에체나 레라브리. 워메지가 디간데 추. 어리어 샹타리.
1: 더도 고베.
0: 워지. 부귀다제 저베 미디게 그뒤 용제.
1: 니 가마 개비. 람산레비사. 너 뒤부치 아. 세미구쇼. 동로제 렌도와.
0: 아.
1: 뜨다디. 뒤쯤 저도.
0: 아래. 영아 영아. 영아 추저 가줄도. 시원 아메 동로제가 신란데 영제 되아.
1: 어, 러스.
0: 탑지 팀이 누구게?
1: 아무세야디. 갸부차 되고 요시. 뭐야, 다 됐어.
0: 你嘴不过连锁的片头是四六百么多，也买点过你几日是年名度啊？
1: 老对不起，希望钱不下手呢，点点涨了四十多不是？
0: 哎，两个人俺们也不是吃不吃过的。
1: 穷生穷教是给么呢？东西也值吧？你两个情况？
0: 也行。

0: 시원 기가 김도 갑시다 안도가.
1: 그것도다. 신유 암라샤. 뭐라게 하고샤.
2: 노부, 네 갈사 뭐시 채는 나 비게 락다시게 남산 용과 삼초 이내 우주시라이 겹자 비게 또 스테고 키추 연연 바베스야르 연연 지린 깊다추
3: 라는 숨이시라 수엽자
1: 랭기 왜 겨울아 그다 잔유아
0: 연연 마신의 총결 좀 대치마시 希望 암라 갑시라 총부자
2: 아지 시원하게 얘기가 돈솜디 갸친 주시 미스 라이오네미도 망치에 시원바라 가니갸시 시유다 돌륵 봐요시 나준 낭바베 견주비기 거시에 뛰는 눈문에 커주르 시어지마 신유 암라 라는 문에 진짜 죄불라
3: 나는 가서 문에 다 가서도 봐
4: 계속 배면 모습이 카니버 시에는 저것도
1: nga di de xian de yu de sam ju ge
2: yao zhong yong de ge shi bu
1: xin yue am la de du sa bu xiao xi sim na nia de kan xin ma ji ni me jin lu bu ta bian le ba ji xin wa am cai ga xin bu yi ne an de nga qi ha gu cha ma bi a an de da de nga di neng xi ki de zi de be suo qi xi a xiao ge ta mia sa ding wen qi ha gu xi ra du ngen ngen ne kun ni le qian du ke qian bu ji se ya ge qi yi jie mu zhe sheng bi
4: 啊，感谢东谢姐呢，看他俺俺这不过是个证明度，别这个多是这么多些呢，你也怕哪点我输，输哪点我输，这点我听嘛是。我弄我那弄个给吧，全部送。是你呢，感觉你那些，只要我是那个人。啥用都给啊？不感觉你那那边呢，那边你输没得接，他们这边输车的。没事呢，讲过没吧？输讲我们都是有。
5: 세상 예술팀 제게 부서경치 때문에 타명 안에 차롱이요 내든 가게지 여마지 띵원에 얌챙야 제마제 장게시다
6: 장원에 아무 상보치리샤 말랍다 주뉴메자 반반 럽토야므도
5: 지란티 제마슈다 장게다바딘 제시기 신규이베 아무 참에 장르피종 부그딘 제지 유자 이민기제 되어다 장게 반반 럽스 여부딘 제기 없도 따라서디 인삼제디
6: 오늘 저는 상매 반반 표정도 스멀럽는 안내서 내용 봐. 계급계 불납다다. 전부 차수는 수수 가소 투지 준다가 지봐. 이내 부디 장애가 섬시 통시에 칼님배가 롭줘야 지. 네 투셔다는 과용 그래.
5: 아씨 따라 용스 통다. 야 칼라떴어. 야.
6: 개면도. 용법사야 군주전대 쇼 말이 이내 알아둬야 한다요 맞다. 가리킨다 올랭 주시 가리젠다 골라 니 창물이샤오 니부 마르갈레 가서 이제 뭐 주네 니부 진다 제 잡진다 그래서 항상 거 소리
5: 양문에 잡살라
6: 뭐도 주봐 할래야 그러래 쉽지 인성 부엽다 아 동저 통큰 되면도 장대 하고 말이 신여 봐봐 되다 공세 날이 키 앞서 능시리 수슬의 경의 미스터 위는 굵은 슘슘체 뻔지다 찌구찌개리 니에 통하주 랑 이 책도에 이 책도에 아 끝에 등은 빠르게 미를 시대지
5: 나 이 책이 나 원의 이 책이 담아동 아 담아동 씨 알아등 알세도 개제마송아 오스두게 담아동 아
6: Kyungzu sasa yunwe pyeme tenzu Nye samlo haku maare Nga dunga shirato Sui haku ure Da semkiwa kyunne mendo Kyogu senyate yagashi kyunne mendo Nalungu yubdine Kenzu che changmu kyesha
5: Rashida, meeting jage, pya ghar to ore. Nga loga che thak ju yi. Nga ra yunbop sa ji, bukuti sugu yi.
6: kui sanba nga loga che ne tsua kyung ma re sengbu yubja. Nye di le lakzi che je. Nga tongchoo jine changme duilu go kya kya jingi. Inne. Baba le, baba me ne, yo ya yo ma re. Baba ngi pama loga che bu mi she bu inne. Pulu nyabchoo she eri siwa amla ranga shingi yubbe. Papa, papa,
5: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Sisi buku, sabso sisi cie. Ridun cie jang cie dia yosi. Buku siya di, kibeh ni mana song. Paman sem cia lu cia cie sisi cia pi.
7: Rong, jing bun lagi, rong.
5: Xiwa, kiblo de de ha chi yu ya. De xiu,
8: ma kiblo de yu.
5: Su ran kiblo de su do. Ya, de de da, ge la ge ka su mi ne, chang ma se bi ku ji. Re ma je, ta ga de xi.
7: A cha la, di ne de su ri, xiwa de su kiblo de ri.
5: Den bi de yu ri be.
8: A cha la, ma zu sa guan me ren wo ri yi ge jiang zhe de jie, de su jie bu lou guo ri. Amla, ngalap zhen cao yue, kiran tesh,

0: 진이야 가르시에미나.
1: 왜? 너도 관능득해.
0: 넘문득.
1: 당고 어스톤송아. 어지 반반 좋아 딤민도스기. 장게 칼라 주야 망츠뉴다. 보다 유만 핑그지.
0: 영아. 시와므라. 네 당고 계시에다 넣어제 간주면 좀 늘으시에 무송아.
1: 장게 계시에 무송. 알아 김도 감시 동제 되었으나.
0: 4년다. 네 삼은 마담제 칸에 간되시에리. 계시 자만드시에유는 랑스마마샤.
1: 장게 가르시에미 네 정금민도. 간다라 아무신다 능시 베즈라고에 나냐. 파츠 유제 딩민도. 장게 베데 샤다 허르게 부두가.
2: 반팜라.
1: 어.
2: 반팜라. 잘리도고. 디 어 총평가 다 단제 드린 공 콘체고 사르베.
0: 예린가 친구.
2: 얘자.
1: 지베.
2: 계속신 유기 마시. 견장라 레그네 되셔사.
1: 그도 니 주리.
2: 그린 거 신송아.
1: 디 안녕네 하고 뭐죠.
0: 장가 가봐 신 그래. 미즈능 시 주도 삼 매 봐. 야, 공아.
2: 야치.
0: 너 새 공짜도 가. 고베.
2: 어, 도스키시다.
1: 간다면 안침이네. 기간신 다시 용그지. 먼저 랍지 대시라 대야 매봐. 보고 람산 룩충 조지. 이는 아 시원한 숨제도. 나 주 시원한 탄데. 랍충 제시 매간시. 더 너무 하신 뭐 먹고도 가.
2: 괜찮아. 랭네 중에 좀 전화 좀 메신 좀 해.
1: 로친 좀 상장 근데 인기지.
0: 야. 난 참 권장결이.
1: 권장결 망고 드려 여러베.
2: 너 참 권장결이베.
0: 제. 권장결이.
1: 권장결 공부 봐도.
0: 예래로 쳐.
1: 아 피게. 아님 더 용이.
0: 용아.
2: 너도 권디 권장결 여러베 아.
1: 진이라 나 처음치 키나 주대 참부치 연 봐. 문에 인 키나 주 냐난다. 야부치 여지.
3: 주베. 어. 바유.
1: 피게. 피게 네 처음치.
3: 돌아 나오고 이제 들베.
1: 지. 인 제무치 여지.
3: 용아. 먼저 대 미마 삼아 대이.
1: 아, 타체나 타체나. 키나스데 미던 거 요마로 와.
3: 제.
1: 뭐랑은에 야구치어지. 전화한테 파키 주인다.
3: 영아, 승희도 같이 가셨다.
1: 뭐랑은에 야구치어지.
3: 영아.
1: 야, 준이. 인다.
0: 근데 형사.
1: 정비가 나한테 주의도 저도 제가 쉬었음기.
0: 내게 저가.

보고 소정 담아 준다 당에게 인슈디 컴스티제 개각수요리 이내 커투시는 보고 허도적 요리 봐 아잔자 가고도 요리 보고 소정 나와 디수르 유메 조랑가 미수 세유메 투요리 지바 녀랑라 짐즈바 제자 중주 제오 更多基督徒不过所讲大话的，惹不起就的。哦，对啊，嗯，你让解释的了，你他是钱币，小几了得一点的用也没多。不过所讲大话的呢，拉个墙壁呢，心里过不去咋办？阿个嘞，我那钱连拉不着，可这钱我来是拿。上江口小吃呢，不过所讲前面对边就经济钱币呢。尽管呢，不过所讲钱地铁了，军多起当都好不着。是，大哥的，我南山村头周围，西边那组年初几个周发起的，永都个，哎呀，永安，修过周发起修的。

0: 시켜먹어라. 밥은 제피배. 이 계란을 꼭 보시면 가시고.
1: 고마워, 고마워.
0: 마티 키스
1: 샤샤 당고 공스나 니베
0: 이 키스 용어 치제 총상유도 치우십시래주 사와자라민도 제상 초요제 비리디가 속이 대비 나 수업이는 내가 초도 그러고
1: 비리케디
0: 디 디리
1: 비리디 수수 속죠 겨베
0: 이
1: 랑겐라 치미베
0: 겐소라 키스나 할래가 유스 소용은 레모소 타라쇼가니 녀사쇼가 삼쇼 말해 소주게비 콘띵고 삼쇼
1: 난리하고 유스 그 뒤에 있는 난리하고 유스 근데래
0: 겐소라게 수수 특시 동수기 최다니 삼단지 방제디 토르다 다시 두고 용배 마세 수주 사바디 제게 또 세 출승비 돈도 소주게고 약하도 그런 거 쓰스나다
1: 남자마지 별로되다 제자 야구도 랑게 수입 능신 도스 딩케비인다 도스네 총샤라 태가 구샤는 지바 계속 수신이 지비는 니타제수로 아
0: 지켜몰라
1: 주의

0: Hey, wait, wait. Ngale jo chu. Kaji mon ba de. Nyok te kem chu me drosam ki.
1: Yo go sam ni. Yo tu ya me ba. Ha to na. Le ne bi jo yu chu.
0: Ha zi. Jang ge mi zu se be le xin ye de sku pa se ki ba. Jang bi bi na. Le ne ne tuen be ka sa mu zhe hui. Zuo di. Kon zu te xi yu gu duan jie. Su su le ne tuen shu zi yu ri. Wei. Mun ne ka zi jie da ni bi a.
2: 야쇼
3: 지금 몰라 자저 풍진이 취시 차고 좀디 땡기 잡으베
2: 제 니에 타제비 가제소 쇼쇼게 소지 하고 겹샤 라삼자 유베
3: 삼자 유거 중 땡마 기콘을 안미 땡고 줘봐 나 남자디 겐키 녀다
2: 남자 맞아 아 남자 맞지 야쇼다 야쇼다 야 맞대다 맞대다 이지 되다. 디 쇼쇼게 소주 개었다. 아. 대부 잠기. 잠기 기주 임보 마세. 키니 삼단다. 집지 갸지도 와. 니 지무도 쓰네. 용거 집에.
3: 털담 집에.
2: 항상 중에 신기 전단 전체도 라인 인지 쓰서치라.
3: 뭐네 항상 쓰.
2: 看嘛这，人看这事情呢，那么长的跟去年日了，俺就公司有五休吃亏不是吧？啊，这样子，人两个仓嘛，连着了过来要嘛的，是吧？人你妈两个几对，顶着面吧，你妈让两个几对，破旧了啥子，全部洗啥要了吧？他谈的对的，他叫我顶着吃下。
3: 嘛这几个没了，听上俺那了，连忙过去拿刀，底下里面破旧，全当忙过去了许多钱不给。 你不如从轻松呢，你妈能心思里有在，来看看下去。
4: 我呀，瞅不清就错，开始讲别些的水泥。

0: 도치
1: 샹차 갖고 싶어 야초
0: 에스 샹차 커피지
2: 용아
0: 샹차 커피
1: 어리도 커피 참지
0: 알레
1: 야초
0: 어리로 커피 참지
2: 용아
0: 그냥 봐세 그냥 이렇게 권한도 그래 단어 건지하샤
1: 먹어 야초
2: 어릴로 과거에 쓰래 지스
0: 아니다 아니다 구셔 계란 커피 지스
1: 야초
3: 나를 커피 시켜
0: 아 커피 시켜서
2: 용아

0: 엄지 라게 타네 송풍 암자 담아 기브 마용 치오지라 갈레 카차네 용마시 송기 가르송고 유메니 신기 카인스나 나레 제단게 기인베 폴르누 쇼망고시라 제 요시 참은 아래 주워먹소
1: 소신 라삼님 좀 하던다 미사디 나 세이브 좀 나비는 맨마디는 다 그래 대할래야 그래
0: 나 강시 징매배 옛인다 타가지가 당 퓨친도 매부 참무치에 주우유 더 더 칼은 인가치기 부쌈시 도우다 알레 집든 제도 나 영니 같이 와제
1: 소신 라니야 셈나 아마 약쇼티라 시황 셈나네 다라선 거시 디오 비샤노 나라니게 깔레 다그럽게 루치 숨지게 집에 응접디 수지게 노트 쇼르스 마지 이네 쿠르교 제베 규림나 꾀 자마드 쇼시프시 추고레 근쇼도 위니 밀로 나사 용거쇼 是吧
0: 선주는 뭐지 단지 분위기와 잼자 치죠 시 부방간 잼자 가부치어지
1: 랑아 이시시다 푸면 주 야구 체비노 댄데 자기 용지 남다 용마지 니르시 자기 용지 뭐

0: 디 키랄 피야이
1: 야츠
2: 드링에 면접시도 같이 대비
1: 미카지게 칠레메 보면 조제죠
3: 니엘 중루 데나 중루 면비 지네리 포규 뉴브 냠잔 체브르 송기
4: 아마 망부지게 스덥겨 분이 담비이나 펜더 오스 도스기
1: 디데스치 나 정식 하지르 더슈 테린 치유 테린 체사스노 니 광고 취재 라임도 중루 면비 대가 용죠 용도에
4: 용아 장차로 유딩아 러아 비게 응그 가우리
1: 수신, 네 정시대에 네수 도스라수, 네 도스네 랑스파기 용적

0: 야피.
1: 비리 치기 왜?
0: 어. 용창은 남자인데 나 좀 좀 잡지. 세차선의 잔고 연구 따스치야.
1: 응. 어제 보고 있나지? 도스 차친도게.
0: 맹갈치미. 엄지라게 조천진 치우지. 도르치니 용마지 송기.
1: 장게 되다. 북서야 될 레라 지민도가 파마 심제 경수기. 양면나. 자, 되체래 체우마지.
0: 야니라 제니 되게.
1: 야, 가르스기에. 뭐니 그 저와 야고 요지. 네 딘제 치스기 마지 봐. 네 잔라 셰야디. 장게 하고 우정 안 저 캉르디 토르토 주도아. 是吧? 네 윤포 파르눈다 준주치하게 텁시지니죠. 란되다 치로기 흉내 칸가 사지디 치다 최민도게 디마 충르다 랑 칸구디 약시 주는 동부스 안디나라

我让人从大学一个学的你家公司内最要命多到我这一块了我做垃圾马下下小心给俺老师给不及俺找事催死给你俩才还亲笔垃圾托不着你的嘴来不及打鬼给俺做哪个内最大气 你让他追多久去吧。家去看住家都。家去洗漱。 제다라다 주도 지기 수신 니에서 와리 나한테 하리니 마 주도 지로 비샤샤노 라리아네 투야 쓰기 딜라게 마 시에쇼 지딘 디도 라암라 피비 마다부 让你你学没事，你做前面的那呢？我到最多嘛，是不是？叔叔他请你喝杯。

0: 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 아세 디 샤
1: 아세 샤스고에
2: 가봐지면 술에
3: 창문이 저게 다 가스게 왜 없이
2: 창문에 장발라 저베 다리야 그걸 가져와 있을지도 나마 녀랑러 외망마제 김자 가리면 신유베 녀 세나 체면다 외된조 잠수 도유는 시체된 용르베
3: 가리 잠수 도유다 돈다 쳐부스제 할라무스 내가 노쇼스 규베 남다 난기 돈다 주미 입에 서치기
2: 나마 녀 견접러 쿠셈이베 기지 시에프체스 녀 기지디 셈나 균릉 분야비 계즈난기 견접디니 문내이 견접스러침도
4: 시비자녀 아 따탄데 시내니에 삼르톤스 칸당아 나르 시와냐제 대배시고 과첩치고기 나 김다 우인 행가나 주의 제비는 아무도 저 가르성부 유매 니 하후리 안은 안 주부고 우인시니에 요마시 제마제
5: 김다우니 드디어 시고 여러분 랑 미트제 멤버 랑 김다우니 나 주비이나 랑 대회 먹기보다 숨도 쉬어 있고 그래 드디어 시리 누구
4: 시빈 다는 아이키 먹기보다 좋아 마시 개치슈디 부기부 용 먹거지 미신다가 예쁘로 온이 와 용제 제마제 나 코저 카페 자우유 是吧
5: 신수 랑 김모주나 수지 김제 대세 마시
4: 다리 저디 예쁘 먹기

0: 리무고 웨버시 댐침 독체드. 리무고 웨버시 나가 부거든서 로탑 침부 두게.
1: 두.
0: 재능은 저 컨트롤 업전 제 상문 참포제 되는 용도게.
1: 용아.
0: 조금 편지 로그체 강에 세트업 채우지 제마제.
1: 리.
0: 다들 저부 신제디 체리 계절 대미시라도 현재 체리 계절 경부시라 열성부도게.
1: 성기.
0: 체리 계절에 팅구 내사디 괜내 말했었스. 제자 롭조 장수에 게리라게 드리랄 랭게스테야유 장게 상마더구이체 남주 자마르디냐다 민도 염려도스 야호제 중아 장가 제도도래
2: 제도바
0: 경무처 상마수사 거스시

0: 같이 해.
1: 개팅 매.
0: 야 난 네 줄 하면서 와.
1: 하면서 내 줄 할라 그래.
2: 아무라 나 희망 다가 주의 희망 전주.
1: 판판 군주 된다를 주도 지원 말이 주도 체계 말이 줘.
0: 나 보라 도서 기와 주인다.
1: 수스텝도 아. 판판 아메산 봐. 장게 대망스데. 럼촌 야우 차로 전에 생비. 시원다 시원 고소. 나스다 저요 말이. 신수해.
2: 아니, 전부 차서나.
1: 전부 차서나. 아메 저와라. 장할에 전에 생비.
2: 예, 아메라로 성겹체. 차례만 고든지 난 죽음에.
1: 아마 성격 진예 예. 성격 군대에서 진예 봐. 럽쥬 약스 채우래. 럽쥬 야구 차서는 은 아마 성격다. 하고 쓰게.
2: 어.
1: 럽디 돼 아. 암 레어 차 중인다. 걔만 열라.

0: 아무튼 같은 보래야. 시원은 많이 가요 지금 학원에. 뭐라며 하리는. 방다 마치야 하리는. 돈도 구구다. 어머 등시 대지. 대체 하리는. 이거 계란 하시.
1: 미처음에 따당 집부 마시. 같이 수소 가고 숙제 삼시 여시.
0: 가래 가고 숙제야. 네 시원은 많이 가요 지금. 전자디. 쌤 소모도 외치고. 근데 수육 쌤이. 돈도 갈사도 아디. 신유의 밥승에 디. 나도 지금 누인 소화라. 영아, 네 영초. 그뒤뒤 빵다 네 코준대 유. 캐는데 강제 갈사도 돼.
1: 네 삼바 샹게 밥신다 능시. 다 유쇼. 더 가셔지는 민도 쓰리 삼추. 섬유레 데스.
0: 말이 수신. 전다 신다 이너. 네 진짜 셔도 하브리. 이네 전다디. 아주 불 많이 하여지 봐. 신고하고. 계속 내주디 쌤마 쇠비는 푸갈슨부래 파무스야디 보고 믿고 다스치리 제마 부채무샤수는 미 정상샤 치어리베 제단 전다디 인치 쌤소그래

0: 야 미김비 너군 디부 미부다 너군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 메니 취퇴시 겨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 니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 니라 팽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게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하승양천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로고총기 니통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2: 로제파주 열기체고 팅지기 제주고로 니지고주고로 생제 로제파주 뷰레 도베지캉 양나 로제파주 진서바 창제시바 노부솜주라기 버리유베 푸메드동지 강대도 템초 kedi tengji gi zhe zhe guo rong a ti gu zu kuo ge xin zhe luo ji pa zhu bu le de bian ji tang luo ji pa zhu jin zhe ba cha jian xie ba nu bu song zhu la ge fu ri yu bei fu mei du dong ji niang du bu ju yin chang guo la ci xi yu bei mo la lin na mo la bu ju yin
1: ye tu ji yang ni mei cha wa qi nga gong hu long dan yue chang xiu xiu luo ji pa zhu ni guo qi kui di si tu sa tu nam xi ki ke qu le ming ne sui yu la ni guo ki nu bu yang qian bu dian yu bei 阿公堂尼孔可对群养参不语日节吧军点冲过所起对群养参不语地位尼过堂龙过七区阳光图不拉苏波群起苏切列不行温图被马切我东阳干不行温图七路主地我给爬车尼过七块当不能堂空气恐怖情绪体尼同面感心迎了修明孙秀感应 昆明昆布汤不提，下周昆布来，冷车稳当热度吃。昆明昆布水水，自动给干草了秋年，穷丢了苏瓦西。泰迪熊七别他们三不离，七别干部擦龙用为企图，新旧汤三杯七不饮别，七别根据擦龙给开酒汤对年，取个钱月，这当也不明白，有上企图。
3: 泰迪兄七别喊天尼，杨行西沃汤，冷天顶秀七位，恐怖绝对典型级别，从南西用意，出个错恐怖部队汤，从亚界外个，钢板巧用意，地脚切土，铁柱喊着银别，喊着其他别级别生产面，泰迪兄去那么去七不用，出钱七别提亲了，七不错，提亲这么用我汤，地汤昂擦龙用味，面对秀。
2: 他们恰起了锅儿，也烫过不就过过瘾了。锅儿也看见热气，他们恰起牛呢，恰起不就瘾。我这怕追着锅儿他们，这锅儿烫羊肉刚烫了命呢，去过吃不行。他们地图了，这锅儿给南部电鱼呗，三月电波儿进来，这大锅头了，百姓电视气味，恐怕云人不一样，搁来可个没。体外他们为了吃就烫，天天锅头给南部电鱼呗，大姐姐的，天天人光呢。
1: 参与了锅儿解决过去锅儿的一个汤，他的参与了锅儿阿解决过去锅儿的最名贵。品种罗杰帕珠，也推荐一样，你们插花期，阿公和龙单位长修修罗杰帕珠，你过去快递速度，三天能洗去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南部养钱不点月呗，阿公汤你空可对群养参不月，日子吧，云点冲锅所起对群养参不月，体外你过汤龙锅。
2: 吃出羊光头了，苏北天气苏切列不行温度被马切，我东阳干部行温度，去了这地，我给爬出你过去块当不能疼。我给爬出这个他们，这个汤羊肉刚汤了命呢，去过切不行。他们地图了，这个给南部点预备，三月点不进呢，这大锅头了，百姓点不起切味，恐怕云人不一样，搁来可个没。 体外他们为了吃就汤，天天光秃的也不点预备，大姐姐的天天人光呢，参与了锅儿解决过去锅儿的一个汤，他的参与了锅儿阿爹过去锅儿的最名贵。品种罗杰帕珠，罗杰帕珠一点几切过，天气给解决过了，你的过去锅儿不生菜，罗杰帕珠比例特别健康，养的罗杰帕珠真色吧，常见些不萝卜松竹拉几百里预备，普美对东西抗对都甜巧。
4: 开的天气给解决过了，我给过去烤点心菜。罗杰帕珠比例特别健康，罗杰帕珠真色吧，常见些不萝卜松竹拉几百里预备，普美对东西酿都不就赢。
2: 尝过了菜系预备，我了林呢，我了不就赢。
3: 一支由工人、干部、技术人员组成的。

탈루 카와 토모니 법신도치 유티게 빨리 가며바 셴초다 자와라 중국 헤이룽장 신첸 다신 안링키 고칭시이야 내수 투공 폐제네 빠르제 독소 개바타 도부코알 장부의 초소 규칭디 군대기 윤통 진정디 캬도 깨다 빨리 치바라 튼지히

유다롱오웨 장외수 게디 주체 마르바타키 예와세웨 카도자베 카우츠에도 미기롱주 캬노바식 샴시게 메제 당자오웨 신동 촌동젠 디리기 민라 남제 장마 신세라 티신 대주체 마르도도 교조웨나 지투수 부섭소 고고로 마부기기 유에베 유티게 미츠 장마 페마라첸 시갸세라 남제 장마티 슌운동 전콘수도신 대슝디에 토제 코나라 미니슈숨주 잠셈베 디다키 정수 수요톰나야 天감 수요톡이 매베 디다 춘잠 코나라 개기유 군슝투수 지신 망치외 차단 냠심베 상류 지류수 뉴체 접속 지구 주기유 원야 장보타 롱슈르 규티 남제 장모니 청롱추도 차도 시엔레 퇴베

다가라 동부 정부 디야. 팅아 제부 충충 시리에 차르싱. 디에 제부 롱키 사라 부르라 차르키 경신 파르 디에니. 네데 메베 주슈 지무 규지. 나원 초의 담라 티. 총에서 모두 퇴연비 담키 강고래 네데를 자와 초디. 개그게 도바 총유. 凌晨那在日日呢，从前日日谈着玩了，天兄在其中的心里，天透过了人为的修建铁皮油铁。凌晨那在电话的前边，开过眼睛时了，说起他自身，因为吃了几次嘛，路段特别过呢，娘们特别特别，天，点着起金刚球队碰不起出皮。 凌晨那边那在继续烟铁，观看了中车中都双门。文章第六错误的瑞幸被锁在他去，俺先提到了这点什么讲起去。

와겐니 수본 총화 강식 소양 신토 차부여덥 대주 남윤 부신타 초중 소미제외 소자직 진기여 와제직대나나 我住到我你随便告诉 苏家新从谢节我家阿妹新年工作七日头七步路谁催我的动物吗谁对天内松没办法了突然点内容没事天阳滚队马上空了娘娘她特别看妈妈苏州突破新年我住穷人看家给弄得催别几点地她刚才七月苦六吹从内给了不惜想都没有 大大，让个人随各个气味决定起来。我住穷人，忙问村内住人，且养他，且领土久久也罢，没卡拉亏。大兴安林土，跟个卡瓦拍手，心都气味。这些穷人，卡瓦要不得不拿我钱么？ 착심내게비동부충중시키자와 철리세토 담보로 촉신 티 카와 부유기 넘시타 탑주 차고치신 효

도 니웨 동부 총중 티라 자르바 세르보 셰세와타 퇴응은 토 티 민차 신도치 테니 중국 자체 로진 신지 첨부 숨기 야게시 인라 테라 동부 난키 게부 셰세 자르바 세르부 리세 민라 자 세르 셰세라 테니 뷰가르 신생 콩키 슈노 도리 셰세 게디 사주 중 레베 사자르 끼나 ཁེ དང གང གི ཐོ ཟེ ལ མི སུན ཇུ ཡིན སེན པ ཐ བོམ ཚེ ལ མི ཅིག ཡིན སེན གི དེ ནི པུ ལེ གི ཤེ ཅི ཤེ གི མ སེ ཐ ཐོང ཀྲུང གོ ཁོ ན ར ཡོ བེ ཙ ཆེ མེ ཤིན ཤེ གི ཤེ ཅིན ཇུ དང ཅི སུན ཇུ ལ མི ནེ ཀྲུང གོ ཁུ ཐུ ཅར བ སེ བུ ནི རི ཅུ མི ཇོ བེ ཤིན རི ཆེ སུ ཅུ ཤེ

Teya, jarba sebyu kezara shindu teti, teta lojiyonga ne nishuzam songji, shine na zui min tukihyo. Na zui min pe jarba sebyu rimu mikse chewe. Shuri ibsam chari so rimu jamin na cohyo. Dongshun ki rimu ta kona le, shingdi diru ge ne lo nishulha desimba shuki sheto. Ninda garsum chernum tan jobe tyugi pojuru chö te kalere kergyan chowara komlop su churu we te dar rim gi feilung ji wo ta xi ji tu je tu ba chu ma xi lyu bu yang sar tu ne na ya cha jar lung su la ji ba ten de mi je ba ra kha ni ma ra chö yin bo du thyen be ji gan tu ge do gi be par xi he te we me do xie be thyu le le thyu 지구르 개베 신동 개분디 쥬오기 창례 대베 땅모 메도 타냠토 페이링우지우 강숑군 제바르 교르네 작다 럽도 쳇시히 군케 카와니 메균 고베 치덥 약슈시 히마타 로다르 키지드 주베 덤주토 나왕 짱보 토담 송접데네 공센 조기 예베 메쇠 주가 그 루미초 진네 퍼디 토버가우베 공센티 똥마라 종유 원야 타로 루미츠 징고르 데네 군거 계규 타체 한이스나 송접데네 난키 초보 춘조시라 권조여 조고 괴베시

수봉 산호 총화탄 뒤에 타동 시우이 시규 알바 대야 원세 퇴도죠. 닌다라 삼아 대투 그 세 뒤투 레규로 능구 체네 뒤토기메. 시우이 닌다라 세 팅이 사와타 대니 자자타 소주 남한 좀비 센체시. 그 디사주로 가보유바마 세 타동 그 킴세 대야 人归托 마표 전부로 연구해 개치 제바타 센체 데르와표 시오라 따도 치게 레드미니 니다라 시오타냠도 송경아공수 조규칭 송경크티에 자연라 민외주 니긴업주 유바타 디니마시니 人中나 제시인투 디구토 조규 체체 시우유 레친제기 초베 쿠르유라 참조 용토베 펜도유

타마 메베 시울라 미지기 뒤로 유나야 미지타 냠십 제주티 윤통 잠시시 지게 소자시 임베 차네 정시 교부티 텐게 이마타 코바라 뒤옹오메 뒤로티 지든소 이마타 초바라 르스티 나세 코네이 Gwendugi Nyanzin Tini, Zhongguo Changshar Sagui Tu Tergib Chewewe Xinglai Tuinlegi Chewuxi Yimata. Kiangwe Duenne, Nyanzin Chakichang. Kisi, Chawwe Nangtu, Beba Zuci, Yudige Minamki, Beba Chunangtu Lugi. Tini, Sempa Sangbyu Gwane Na Zeki Songma Chunchung Tezuro Songyeb Chebe Chachujishi.

나베니 검중이 되기 소자시 이바타 테니 베바타 베첸 소다 민자 와라 티다기 고타 소라 차라 진웨 감소 그 조로 초대치 티조 나제타 나담 징부소 니웨 잡어 메서타 세신 잠베 고요 낭토 초와라 르시 베바시기 로직낭 무슨 치숨 하잠 사투기 유바마세 대낭네 망치원이 느벼지기마시 대나 코니 나제 긴감 토념타 긴외 남아 정신의 순접 지겐히 능송와 캐치시시 뒨주기 퇴수 철두탄 뒨네 나베 초단큐 군주의 퇴연토 릴레 펍디 초공 초요와라 용구 유바타 垂在马步罗恰着头，他说：“过年的错话啦，日记月。”

나젤라 온초베 규겐 폐체원니 동부차밤 감체바타 야나 롱키 사르니와 소라 토유 군투기 나스레게 신라 예주체네 감부장세 체디 나제키 긴감리 초수 피게 용어가라 군대도 마세 티 나군능 추 튠제라 춘진 칸리 총네 나외 초로 대대 레전치 튠겐 조기

자단 디루 쟁크 퓨베 시엔 칸게갸 강우기 촌에라 너바게미도 디베 급급수 강우 낭편춘 나콘 튼투 탑주 토디수야 편준 크규 띵뢰인투 개팜 예와 지에 가부유

0: 新松啊，积极个，啥呢？还是同意杨振和郎副官民间给他做。什么行个？谈得人工去，那么些我都学个。陈冠去了，这么忙不好呢？人心难提丢，车站站你四周呢，就是怕了。卖出空干了，这么忙不好呢？人心难提丢，车站站你四周呢，就是怕了。
1: 삼조절남팀내림신차바슴세법규초장자니스숨내조손파르사가차바중업법내림신차바총업규초장자죽두내우파르 현재 남티뷰 초장자니 썼었네 우파를 처음에는 전부만 보네 림신 남티뷰 초장자니 썼지네 우파를 처입출러 남티뷰 초장자니 썼기네 주십 보존러 남팀네 림신 차바슴슴법규 초장자니 썼고네 조선파를 매도러 차바총법네 림신 차바중법규 초장자 숨주네 능이 파를
0: 可入去了，这么忙不活的，车站站你十几年，中年怕了。忙看了，南铁局车站站你生意呢，也怕了。如果去，这么忙不活的，车站站你十几年，我怕了。生意去了，车站站不活的，车站站就变了，对了。特里南铁局车站站就过年，出怕了。
1: 尼玛，恰巴琼朋友，车站站就住呢，就怕了。刚中了南铁局车站站你四十五年就怕了。不信了，恰巴琼朋友车站站你十几年就怕了。错亲了，恰巴琼朋友车站站就住呢，也怕了。想了，天明总他床底卡几个，那么些问题。 모튜네 게나 총키를 가지기 넘시고 쓰러나
2: 조도 정민지 칸키 로드슈구이 티리니 편도툰 매체니 레스바사 튜다 남지 처두 숨바시 닌가 티 체모 티바마 샬로타 혼우규를 롱부당 노창탕 창샤로 쿠도 롱진 콜시 쿠샤
0: 스마트행게 닌공키 넘시고 차를
3: Logi Padu Yerki Chego Tingji Gizhu Goro, Niki Guju Goro Simzi, Logi Padu Bule Dobeji Kam, Yana Logi Padu Jinzaba, Changjin Sheva Nobusum Julaki, Buri Yube, Yudungji, Kangdu to Kimcho. Kedi Tingji Gizhu Goro, Naki Guju Kopje Simzi, Logi Padu Bule Dobeji Kam, Logi Padu Jinzaba, Changjin Sheva Nobusum Julaki, Buri Yube, Dungji, Yam to Pugui. Changbola Sesi Yube, Mula Lina, Mula Pugui.
4: 二头几样，你们操啊起，我共黑龙党员常秀秀，罗吉帕主起快递速度，三头那么些给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你不养钱不点月呗，我共谈你空可对群养参不去，日子吧，云点冲过所起对群养去，另外你过趟龙过，七七阳光图不啦，苏北群起苏七列不新闻图白马起，我东阳干部新闻图，七六主队罗吉帕主你过去快当不能谈。
5: 야민 김비 너군 대부 매부다 너군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이도 로스틱 좀 제모도 와서기 야민이 취퇴시 겨부 친비 당도 피타
6: 친비 당기 튼세 친비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민 나츠주시시 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너군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5: 갑야미 고비타 너군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6: yanhe sang

0: 이야, 마대 등교 마시, 교부시부시 개비, 가대 등교.
1: 想起 개비 가가 대우리, 라이경이 대중아, 쇼.
0: 나 개업사는 개업쇼, 마시다.
2: 아지, 가봐 가가제 가지고 오래, 다가서 보.

0: 암라 암라 암라 나는 십지시 키랑가 사주나 가르는게 슈바
1: 키라니 가르치가 요바 첩도디 가르치엠나 그 젤림네 용구민도 제자니에 가르치엠나 삼대유 티 키라니게 나 산주나 규르무 딘제데 근저스 하고죠
0: 어
2: 디 암라 키라니 마대제손시 졸라지 유메 녜데오 녜디 소싱구유 대시
1: 원치 양아 고고 등기베 켄즈용아 고고 등기유브자
0: 고고 다메
1: 디스 추제디 켄네 고메자 양코바 가유
0: 암라 녜르슈다 디 암라 아자가 시그디 키랑게 킨세즈버 키스 디스 추제 마가비네 닌다니 양코마시 당기라 아자가 나 카바게 비용지 키랑게 산주나 규르무슈스 심제지기
1: 네디 가야를 미트 마체브메 마라가 아자가 시기 아자가 시 청서데 직도다 내주 매내 내주 퉁그리
0: 지 이네 초신다 신의 공부시다 더링키시 키랑군의 내술합이는 나저 디수추제 미제 뒤돌 요모토비는 그제 쇼그제
2: 지암라 시미디 가제 나저 키랑라 뒤다도 싱구다 숨겹치고 입은 거다 지마야
1: 메사디게나 창모 보고 지제국이
0: 암라
2: 암라 산주 쇠자 올 쇠자
1: 쇠차베
2: 어 추사세나기 추튼스디 템부맵제 티부제비 녜실로네 사브뉴제 제네다그시
1: 장게딘제 소신고 삼삼마지요
0: 녜니 날 가르쳐라치미네 정다르기 수고시 다소에 디무도 요마다
1: 허지 다수 딜레 요마레스 키스 딘제 시에니 요르베 다리 라레 시라게 콩아 칼라소 싱기라 나레 치 싱기
2: 암라 딜링에 세워베죠 완지 치르 레가 치 칼레 시라 요시 니에 나레 도 세바 카르 요시 제능아 요가 주인다 주인다
1: 용아 용아
0: 시다 아자 양 암자 치제가 카바게 블레스와 아자 로디브치 암라 낭다민도
3: 난디 순예 람데제 시브치 시주
0: 도스구아
1: 민웨 다지스 니디가야 미튼체초 잔 로디브치 니란시오 잔게디 딘제가 주데 초명아 잔레 하체위 내치슈
4: 고중에
3: 어 땡메 암라 니 참참 순예 다차지예
0: 다지스 아자 로디브치 아
3: 多斯古达，多斯古达。哦，你也上班，俺让去三舅那里。哦，年代有些干的生意。哦，可是那组人喊，俺们那个林子接不到，俺让去哈古里。
0: 用啊，你让开了年就，那你可不再写消息？
4: 俺们那俺俩注意的，俺家写意的。
3: 哦哦哦。弟弟，你没光了，让了卡巴杰对马林杰卡这个卡巴开个送啊。
4: 卡巴落座。
3: 阿姆拉三舅那太监，出最几次马腾平年民都，俺心这媳妇穷，得不呀你？万金姑娘的大家亲下，对
5: 面俺们这些，还来哈啥吃过呀？好多啊！
4: 马姐，让给阿姆拉
3: 三舅那里妈妈皮呀，跟这新家。俺舅人给我拿了嘛，队长，俺老穷的顶面多，现在你得随处接去隔壁。
5: 아니도스다도게임인도가랑오니챙겨고세충아강매나시미조가지니랄시오지마네도다딘제토위나징니네월카바기몰로데요시

0: Langkhor Dongwa Tang, Kala Sawa, Nyi Nyewe Gup, Bakbar Sezhu Langzi, Yufang Bakwa Zangzi Kang Du Pip Tang. Yufang Bakwa Zangzi Kang Ki, Rinpo Mibar, Nyam Lin Tang, Tsoda Nangcho, Lengshu Tunpa Tang, Gangla Sezhu Langba, Bakbe Nyenze Tang, Lunjum Bakwa Pyunen Sega Kepa Soki, Bakbe Nyetun Yuezi, Yufang Bakwa Zangzi Kang Du Pip Nen, Rinmi Nga, Nyam Lin Tang, Tsoda Nangcho. Yufang Bakwa Zangzi Kang Ki, Chile Minen Zub Dun Wo, Bang Nen Ju Dup Tang, Bakwa Zangzi Jiga Yubi, Guni Pibar, Gesushu, Tanda Kabar Gemne, Nguyonga Chetzi, Yufang Bakwa Zangzi Kang Ki, Chile Minne, Kiki Bakwar, Dagyong Chibi, Sikyong Longchu Chesho La, Rimi Ngang, Nyamlin Tang, Tsoda Nangcho, Bakbe Nyenze Tang, Lunjum Bakwa Pyunne, Sika Kepa Soki, Bakbe Nyetun Yuezi, Yufang Bakwa Zangzi Kang Du Pibne, Rimi Ngang, Nyamlin Tang, Tsoda Nangcho, Sane, Hasa Chongki, Nyangchen Lolam, Wada Ang Choksum, Luji Kabar, Lego Ye Guji, Chu Chi Sumga, Jik Jik Ye,
1: 로지파주 열기 최고 팅지기 제주고로 니기 고주 걸고 생제 로지파주 뷰레 더베지 캄 양의 로지파주 진서바 창진 셰브 노부 솜주 나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강대도 템초 게데 팅지기 제주고로 나기 고주 걷게 생제 로지파주 뷰레 더베지 타 로지파주 진서바 창진 셰브 노부 솜주 나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냠도 비교이 창볼라 세시 유베 뭘라 림나 뭘라 비교이
2: 여튀기양 님의 차와치 나공 흐롱당외 장슈슈 로게파주 니고치쿠디 습토 사퇴남시키 캐줄로밍네 세유라 니고키 뉴비양 쳔부디유베 나공탕 니콩크드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드큐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롱고 철추양고 토블라 수불균치 숙체리부시응원토베마치 모동양 갈부시응원토 칠루주디 로게파주 니고치쿠 당바낭탕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면 가신 인라 슈미 순슈 갸힌 콩메 콩부탕부티 샵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트 콘세 콩부신시 지도기 가설라 총예 충교르 수와시 타디숑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탕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근주 차롱기 캐주탕 뒤니 취급 체휴 조당야 부메발 요상 치도 태디숑 치베 함티니 양신 시워탕 함티 딤슈치웨 콤보티브 디싱기베 촌나 시용이 초고초 콤보부드탕 청야게베크 강바 초용이 디교치토 티브주 함조 임베 함조 기타게 기베 심체미 태디숑키 나모키 치부용 축제 치베 튀친라 치부초 튀친 쪼부용어탕 디탕앙 차롱용웨 민드슈 함 차지로 고 야탕 굽주 고고 인라 고 야 카는 겹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1: 로지파주 지골 함니 지골탕 양규 강탕라 민네 주거 체버시인 함디투라 지고기 뉴버된 유베 상외 템버진네 제달 고투라 베싱 딤시 체웨 콤바 윤징 뻬양 갈레 크그미 티웰 함물라 철주탕 테두 고투베 뉴버된 유베 딱제 치디 팅에 진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 이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 고게레 쯔미그 편종 로지파주
2: 여튀기양 님의 차와치 나공 흐롱당외 장슈슈 로게파주 니고치쿠디 습토 사퇴남시키 캐줄로밍네 세유라 니고키 뉴비양 쳔부디유베 나공탕 니콩크드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드큐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롱고 철추양고 토블라 숙불균치 숙체리부시응원토베마치 모동양 갈부시응원토 칠루주디 로게파주 니고치쿠 당바낭탕
3: 아야 자가 기사
4: 자들레 돌도 주게
3: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파디 배지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이 영중의 멘스리 제장 자리에 견 직민들라
5: 자나고 야구지 체리
3: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거리 도 세감 주장지 포보다 수수자 멍구윤은 주지 디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수수단 水 也不是灵的，
4: 这样我是查查，东西也做够下了。
3: 你让了别去打压的，韩立方给吞在沙不的着的，起落了呀，你们我了呀，毛毛细细的的，南部了呀，南部半部也不是要的。
4: 韩立方的，我那也要多。
3: 韩立方更重点的，俺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
2: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苏，米柱三百五。韩立方从康，
6: 林国小兰皮，杰克布洛车卡住韩立方从康。

0: 키란 데 쉬고 있는 건데 참으시도. 하리, 나 루충 루리 니베 보고 지제 수와 베베.
1: 라미 루치제 생기.
0: 당 잡으니.
1: 비그수레.
0: 먼저 리미시리. 간나서.
1: 먼저 리미시다. 니부 제제 가지가. 기주게 기간 또 봐 퍼지지. 담아대 수수 또 보셔요. 저도
0: 태도 네 뭐지 깨다
2: 공당대 어디 계시?
0: 취시하고 쓰시야 장민孙小竹死过是吧?
2: 예
0: 深切要读
2: 草草粉来特见呢
0: 都是得草草粉来落里时来天下 小竹也一时提气度 心里有个对面吧姐 怎么就天空出不上去给不是? 来今天睡了从差不大意古不是来穷土地那是三家一年都用过去嗯学啊 今天
3: 睡了该哪么长点东西了能多啊嗯前头领导个参不下头来你也别给学校路堵塞些吧行啊草子粉了别过草子粉了他这一天让给冲突的我能错吧他见他修一提前能当民多啊能当民多人家问这么点要是他去多啊
0: 莫然同的个人俺录进主题的给传媒啊学的陈友年日记现在莫然明来风言言啥都记不啦是呗且呢让他传媒谈的主要要语呗他那个你这话是没一年听我多莫然我那几个通的生意给这看些 뭐라는 시야유?
3: 가시오래.
0: 对啊

0: 그래 이다 라이 수수주고 이네 라스스두지
1: 제부죠
0: 그도 됐다
1: 제부죠 아무라가 아니에브 되는데 네 아직 나다 가가 지금 말해
0: 디스 경이다
1: 좋아야
0: 좋지
1: 드링에 내가 야고 재선 거야 마법 예수라든지 꼼버다 제 말해 아무라 드롭 가서 좀 맞아
0: 나나
2: 엄마 엄마 드링아 장샤면 달라고 담비
0: 드리시네 라고 담비
1: 수다 라고 담비
0: 얘는 가스네 라고 담 잡지 삼지 라고 담 표현도 할지 봐
2: 저지지 라고 코미디 제로 용비 오늘 뒤지디니 당라 왜 저기 온 시도 장직들 가로 지는 문제 잡습니다 가다 취지 카시다 숨투미도 와
1: 나나 나나 그들 이제 지금
0: 장견 앞 뭐 계속 세주다
1: 주다 네 지진이 세워
0: 주어 세
1: 나나 그들 이제 지금 봐
2: 아니 이제
1: 아지 장가 요즈 그리지 파나 능무다 독재 제사수나 기라니 이제디 아지 된기 세우시
2: 나나 예 봐라 희라이나
3: 탄당 언니 가로 지구에 킹게베 가로 지제 깁상제 대유 니제 고르스다 수제
1: 让我爸爸看了你,我们是爷的。老中学,加上要卡最远的,他们的看到,你这些不够是。是吧呀?你爸都让我阿家能行吗?是啦。老卡些是卡罗地,他们的你这些就下去,卡罗地拉不行。
3: 可当送到的送了咱的家边。

0: 교수다.
1: 가지가 고고수수.
0: 고교 고교. 교수 대도다.
1: 가지유.
0: 레오타다 제시유.
1: 승원이다 제시유베. 나 미대 가면 매.
0: 년내 저 세주 도주. 네 미대인 거. 되다. 술도. 네 처음 달랍지 집에 보면서도. 되다. 레오타가 탄데 가서.
1: 아니

0: dan diwari. Du xie gam ju zhang ji pu pu dan, su su zhang meng yu ne, qu zu di le ling zi ji pu pu dan. Ani qu xie dan ne, zui ya bu ji ling ge.
1: Zhe yao xi cha xia, du xie ye zu ku xia le.
2: Ni ran le pie ju dan ya di, han li fang ge, tun sai sa de zhi da. Qi luo le ya, ni me wo le ya, ma mo xi xi ji dan, nan bu le ya, na bu fang bu, ya bu ji yo zhe.
1: Han li fang di, wo ne yao du.
2: Han li fang geng jun dian ge, a ma la ge ba di.
3: 文字也不是那种呢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坑冷素灭住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蓝体给科布洛车卡住韩立方从康亚米金边那空地不灭不他那空卡巴那去养死顿巴国那国语口老子你对老子精神节目都不说给亚米你去吞气脚步青皮糖都撇他 青皮糖给吞起青皮露呢，结合起青蛙来给预备，也免拿出去洗。最新给凝聚立住别，免出的温度给冷却特别冷结果呢，免出那空气稍微解脱不啦，免出给巨人囊，可别没过的糖，那空气普通没变脱呢，小菌感染没吧，也难上脱。菌通也免你这糖，铁胃人心气也免你了，偏不愈。巨人用了些许预备，些许补气了，给淋雨，可把肮脏，来我也估计，出松果果。 古初松三年，拉斯娘城南富康面看起年头不三百卡住，青皮糖那年地糖地呢，是个是卤木菜地块卡住，青皮糖那年面在冲康，老个重点儿年冬去，管不冷，老个路穷糖不要卡住，青皮糖那年面在冲康。
4: 哎呀， 陈姐，邻国当今韩国的年老处在宽度啊，别信的。 다른 한국어디 나랑도 싸움을 도와대 얘 티에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대 별을 제냐면 도와대 얘 신다 대 이네야 수업도 대 직신다 도와대 나 좋아해 한국어디 진짜
5: 링고 다지엔게 한국어디 권제 칠을 침부 있나 땜부제 능면에 심제 제체 국민도 닝제 다녀 강부디 메시지 아님도 깔려 겹사 다리 있는 예 링고 닥젠 그 헌고 주 권제 잠보 야고 지기인다 링고 닥젠 헌고디 빨라다 아무라로 피부 있나 혼나니 선바 가보 용부 맞제 고고 년과 여부 능시 선수 용부도 와
6: 年年在当, 那不如果年在, 那更吧, 四处人吧, 那就这么做给, 那共几不年在, 预防那当脑人四处上来给当, 那想法当, 张西, 大军节前年, 给给我, 金武力, 预防那当脑人四处上给, 电归当许诺, 诸葛苍满, 您当黎明安, 娘们的囊床了, 黎明陆之当, 习近平囊床给, 给了第六给囊王亲, 那娃第不明白当, 那娃手给吧, 四处人吧, 就去娘不说给, 年就预计, 预防那当脑人四处上来给当, 那我无知查过手机，那位那只月子预防那当那位手机看了别当，预防那我手机看给那我不当，那我张四姐呢给了第六给那我姐姐，也用给目击通大言行，人民啊，陆局长、习姐、娘们姐能说，那我当那位那只月子预防那当那位手机看了别当，这当陆局看吧，连我姐估计，主体松啊，积极个，三年还是同意娘真了了，富康民看给他追。

0: 야, 발리다 눈조, 상가 갑시 아장이. 아, 제 딘제 마신의 용도야. 니모 가시에 끼지 마셔 봐대서. 딘제 대초 가르도.
1: 내가 종유.
0: 딘제 마시다. 니 놓샤. 용도에. 니랑 고달고.
1: 상가 수수 균디 남이 하고 마시.
0: 상가 나 가봐 균도스네. 다가랑 균유 땡기시.
1: 让军友嘛是，军从年是，年来把军友，听我年三不嘛通不起，我让你蹦不吞也没多。
0: 啊，这我让你蹦不吞也没多是，可是我这啊，我让你上上歇歇，谈这么多军友不是？用啊，你拿不起两个人，今晚你阿拉通过边用的。
1: 你阿拉通没通的，这我看着这，人家通多过村不多。其实我让你看嘛，这不切，他的东西都是在你开药嘛是。你那送去那么送人家送去？
0: 哦对，看谁？
1: 唐古的，人家朋友断了，根本没救，血全没有。
0: 那那么好，爹爹血没有。
1: 你不得念咱了平静正面，算不得，人家天朝盯着嘛钱呢，你让取多钱嘛的啦，人家俺取多钱就没有。
0: 然而，我没有这面事，可是这啊，
1: 看看前面是用这电话听不是？
0: 听这个话音是谁？我看看马先生的，让我去对。
1: 他就是这意思。我那人大，出门都嫌腿不多，腿粗穿了这些。可是我女同桌，专门买学不起，他那能去点头皮呢，没腿穿还给。可是人家同桌肉质细，天朝同的钱皮呢。我就不念不读书了。

0: 토슴 좀 뒤져도 돼.
1: 여와 줘. 장게 봄람베 돌로콘 봄마토네. 년고콘부터는 지바.
0: 뒤져이네 로카시 고고치지.
1: 겨울이 겨울이.
0: 겨울아.
1: 참아 뉴지도 돼.
0: 나부터 뒤져내 란지 쇼세사가 요미.
2: 예장아 퇴주매배간라 랭게치스도 최대간랑아 산산의 친제 최대정유
0: 폐지랑 욕지민도 거치다
2: 얘는 개인 유주는 좀 캐라니가 치는 육만배
0: 나 칼라스유
2: 치 쇼케네
1: 가져서 아
0: 수지
1: 얘네
0: 어 유신아 니칭 아씨 니 감사
3: 감사 나 장샤오연이 나나 세가 용비
0: 감사 감사 감사 신혜랑 민거 나 나나이 아자이
3: 아자 감사
0: 감사
1: 나라니 동료유 봐.
3: 로고 제뉴 섬라.
1: 추동다 남자 정말이. 장치게르 로카셰 데뉴여르 봐.
3: 나치게르 로니 로치세뉴.
1: 제네 드즈 드드 말다. 가서 진뉴유 봐.
0: 암라. 디티자 난가.
3: 네, 가로직 세뇨 이능아스네 저지.
1: 디균데지리. 장게 가로디다. 징드 마체브제. 양네 가로디랑다 징드 마체브제. 양네 능미 모드 마체브제.
0: 아마 디게게 된다지.
1: 진주무 주체 봐. 가도.
0: 게게 된다시다.
3: 나나, 장사스네.
2: 응응.
3: 진어 솜라. 아자. 매니니 주민다.
2: 마사로 저 섬라 아자 주리다 바이바이 장가 섬유래 대배 가서 제야 가림바
3: 가리 장디 제일 감매배
2: 가비예 가비예 과쳐
3: 가인스는 아 도스네 소득한 조유 최사 니엘랑 세가 요
2: 도스네 양 소득한 조르베
3: 최선 드린 아브네 용비
2: 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是我真真 钱谈的话说完。
3: 谈的捏了小塞塞，咖啡冻，今天让俺你们都吃得很着雨。
1: 聊着今年，咱们大家肯这轻松。
0: 阿姆拉，俺咱们当啥？你这几个面？
1: 明年，让叔叔他们叫人，人嘛人。唐过年木头马街古头呢，让个屋租也不是。你也看下面，唐德阳，你这几个那么来头，你这情面是让的可是了啊？
0: 马瑞，搞着真呢，你这你这情况面吧？俺说他你这情况不大，可对你这情况面，顶俺这叔叔听他说不？
1: 爷俺个写不能信，让来车上写还多啊？我那爷俺来拉不着，生不多个。
0: 没啥么来拉不着马瑞，一年对你这情况面的找我可着急。
1: 这个人。前头让三木路也会些东西，三木路嘛靠不到，你也得让个车里带去。
0: 阿木拉，上个季嘛，你也管不你们看些水平，俺那你们那谁家态度，八十牛叉。
1: 虽然牛叔多，
0: 既然人家木拉都土在那节，得说出去谁修多。
2: 我们来吃的兄弟们养养什么？
0: 阿姐，让给巴斯帕洛西，我等到归真下大雨。你这用嘛是？你莫拉来去让老用我的学长，光干不起咱能给巴斯老用嘛是？我来个主意的。

0: 코디 찍바 던더 컴더 가졌다.
1: 아, 컴더에 네 다스요. 아.
0: 빨라.
1: 아.
0: 디 카르제.
1: 디 어 나로 디야리. 데르다.
2: 예 민도 대비. 상계 통도 저교 치세 김자 망츠 최다. 아, 님 송게 저지.
1: 터딩 아스 최다.
2: 저지. 민도 섭주 개 차스는 아 고슈 아. 갈래 갔어.
0: 달라. 그랑게 연이 고저 친구 유베.
1: 친구 유.
2: 대원 장바라 고게 캐셔리. 규정 뭐 예산지 맨저. 대원 장게 고게 뒤 세간 개별 세가디 또 십생 샤우스도.
1: 예.
2: 해 줘도 채워.
1: 영아. 아. 인다.
2: 제스웨.
1: 도시피생아.
2: 오늘 날씨가 좋진도아.
1: 디스.
2: 와야 찍디스. 피게디다.
0: 니비디.

0: 바가 걸리네.
1: 출원링당연 김시도 철철 되다 간다고 하시 있는 누구에
2: 뭐라 출원을 연야 가부도나 망자 티제 그런 수입은 없죠 조리
1: 예대는 자이 그런 수입은 없지 다 취시야 딜림 내서 람베 먹기지에 대해서 침내 유배 아시니마 되는 요슈
2: 逍遥在那里
1: 莫然还记得?
2: 莫然 你也得那么然 你也给我们预备没得人民多 这一给我们免掉了下 莫然给他不懂啊就打算的给
3: 계산라. 럽센서가
1: 피비. 공연님은 가셔야지 마세요.
3: 그럼 제 보고도 와서 몇 시 캐린비. 님은 숨도도 봐요, 거기. 나 해야 와서 차샤. 내내 녀브라샤.
1: 어, 내 챈스에서 대기랑 그 격진시도.
3: 예.
1: 제.

0: 사고 공명한 줄 얘기디.
1: 자, 치료 주의셔서 얘기 별미지게. 같이 소요 요 말해 돼. 이제 아자라 도우스기.
2: 마야.
0: 스키마. 군지마 스키라야 돼. 마야.
2: 시.
0: 마야. 마야.
2: 마야. 조상은 네 카체자. 장루이 침수게. 조상이 양가 지세요나. 카상 지그루와. 꽈제 제과야 요 말이.
0: 키니 카체야 돼. 나다 조카 키메.
2: 니랑 카세팅스 시통 주겠니? 다시 되게면 될 애치기. 니 탄다디 랑가 추샤 셰프 봐.
0: 띵아 랭게 고야미도. 디수미니 용기 소스도 든디메나. 친거지.
2: 말하다 주메. 가수래.
0: 당내 메주. 랑가 신류 내가 쉬다.
2: 니 저어체 뭐 투자. 나 답시 큐르민도. 니 세세 교회 고급체 제마죠.
0: 你 熊都看雪的 GGS
2: 到咱们两个起你心给那么这么多他这个三不住你那什么越来越不起了三大却不停这几个三不住让听到你秋夏的困难心里面你那秋夏干啊
0: 상초샤 심나기 봄도 지민도 쓰기
2: 젠랑가 카와치게제 나토가 쇼슬럽네 윤쿠스베
0: 정구스메 먹어베 진짜 야고 여즈베
2: 예쇼티죠 랑가럽네 덴데 윤쿠지 랑가 코스티브지 랑가 삼번능시 디데 마시 세세금도도
0: 쇼야 상스도도 류동친대면어 창고 창샤 치우지 自动脱了 果果当土马是
3: 可离屁股, 几万屁股啊? 阿姐来, 去哪四千万个?
4: 俺聊着才愿意
3: 俺自己哪来才愿意不是? 阿姐来, 去哪?
4: 去哪最近大了 Rumengsnya aja cik cegis lata.
3: Les, kira dia syu ah. Les dine kita, dia saya cik.
4: Yong
3: ah. Lina ah. Aja lah, ngaji dia cek yori. Dia cek cik ah. Dia saya cik.
5: Jeli ah, syuk cek syu ah.
3: Cinta lah, cinta lah. Kira cek ni tu.
5: Tumen.
3: Cinta lah. 루먼스니 아자라치게 캐나 쉬위나 하고 쓰기
5: 루먼스니 아자라 하도
3: 이거 되는
5: 자게 탭시 다시 가하지라
3: 가라
5: 조주다
3: 아자라 또 마키블라 나지 지나 드리 쉬미도
2: 레미도 에 어 피그 줘봐니
3: 廖哲，阿姐来，看那个农民，廖哲，我就见到了，他是我的小米多，阿姐来，拿了兄弟他的七八天的油麦子，
2: 俺七八没，你也碰不到，看最近的，用年纪七年是，俺
3: 阿姐来都是拿，看那年落地，见到了偏熟的，你好不需求用的，
2: 让。

0: 어디 부등원에 야고시든기
1: 학삼 남다 간라
0: 야르비스도 탄도 아자레 야고치기도
2: 예체는 밀리시디 치즈스 이규민도
0: 랑게지 가스레 랑게 치조 손자 랑게 된데
1: 별은고 이기죠 봐
2: 마시 섬라 랑을 창고 쉬고 아창은 이게 려저게 가로만고 증요 유비 신추
1: 예 약해 제대로
0: 가리
2: 也行，让两个亲戚。

0: 소이 봐. 나세 아차라. 키라르도고. 키라데 갔던 게.
1: 나데 가지 요새. 나데 켜르 고제 대유. 너미도 녀던 게 도야 켜르 제샤.
0: 아차라. 키라게 대데 시단 없지. 키란 펩시나. 녀 펩수 녀던 거 봐.
1: 켜르게 제샤.

0: 我们这里有一个小姐，她叫杨小姐，差不多一人，光光多大，光光多大钱？就那个点点快手贴不起，也快手贴没，如果是贴了人，那光光多大？你可是在想我？
1: 喂，看啥生意呢？阿姨，你啷么在用过？小茹，过过雪，俺替他接情绪，注意点。
2: 阿三阿姐，明天都是得着长多钱呗嘛多，差不多这钱，马三，请俺帮忙过过大年的。
1: 阿三啦，俺年年个来可以，请俺过来看不看？
2: 看不看？年年长嘛，起来都是我们的小主意。
1: 电话里你起来已经在前面叫，两个停车钱也要准备，等到疫情了过后等，你晓得。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
0: ཁྱི རང གོ གོ དང ཟང ཉེ དེ བེ གེ བལ ཆི ཡིན
1: ང གོ གོ དང ཇུ ཕ ལོ ཅེ སེ ཤེ ཤི ཡུ
0: རང གེ ཁོ ཆོ ཅེ མོ མི ཁོ སུ རོ དེ ཅེ ངོ ཚ ཡོ མ ཅེ ཉེ ཐང དོ ཨོ པར གེ ཅེ ན ན གོ ཉི ཐ དོ ཁང གོ ཅེ མི ཚང མ ཁོ ངོ རི ངོ མ ཅེ ཅུ དང ཅེ ན ཅེ ནེ གེ མ ད ན སེ མ ཅེ ད ལོ ཅེ
2: ཉེ ཁྱ རང ཆང གོ ཤེ ཆོ ཉེ ཡི ཅེ གོ གོ དང ཡུ མེ ང ཉེ Garo chigui chep tsam chi.
0: Kari, di khar si re.
1: Amla, lo thiet yong tu ki.
0: Ki nyi ge garo chigui chep se. Nga guo guo dan xie tu ruba. A. 让给我等过是吧让我走有有人有吗是我生死当然解读敢若这鬼节拿过我等过是吧就是听这我从没读过啊
1: 아이키랑 같이 했는데 단도 잡을 수 있는 수로도
0: 계속 시에 단도 칼레로 위배
1: 정신은 같이 하시게 삼도 유미 키랑게 다 제제 소문할 니 저티 주스니 아칸아 주 중년은 다부터 니한테 달라 키랑게 진짜 너 유비
0: 니상 진짜 칼이 총래 다들 둘레 계속 시에도
1: 니 계속 시에비 계속 삼게 나자네 자비 키랑게 갖고 거다 제 가로치 갔다 주 계셔다 너무 숨아
0: 给那个俺同学弄个女婿去，他不到俺老去的中女婿不行。你那看不到，你丈夫修俺们了，俺去当同学去个月，让给。
3: 做同学去个月，他得在给三十岁，他得去。嗯，
4: 大舅，两下舅，舅舅。走，
3: 是吧？

0: 오, 지.
1: 근데도.
0: 지가. 지가, 지가. 시기 경고도. 오, 지. 당도 쇼자다 자대 쇼고 망친 여자. 가리. 시기 경고 쇼는 입에. 주님의 사십에. 재능이랑 독로신용 아치고 시기 경고디 대원을 붙여오리.
1: 생긴 아 저거 쟤는 삼주. 이내랑 뒤쯤 여기 비. 선주르 저 샤예스 니디다. 좀 뒤송 마시 비.
0: 쟤는 가요. 좀 뒤서 이제 로냐 다세 건다시다 리주. 타마디 나 욕샤브다.
1: 생긴 우린디다야. 마이키 푸. 돈도 천나 신다시도.
0: 몇년씩이
1: 가르민 것도.
0: 랑가 삼시 도마시 조스디 댄시 코르다 케싱에 남자데조 비리네 문교 체토비이나 문해이 제제 챔부실 하시합다 마생아 장샤옌라 따더 체댄두민도 장샤옌라 쇼데 체제데 나이 나스네 남자 챔두주 나 쇼데도 나 장샤옌레 교친두메
1: 예중몽 오늘 얻었도 이내랑 그 삼다비 키라니 니가 이게 남자 전부 들여나 쇼 니가 로 레시라 유엽다 중도 주바 쪽 유엽치 니가 라미데 갑디 데 유자 모토비는 그 제치가
0: 모토 모토 없이 레기 케치 그 좋아 마세 켈린 제 셰토 봐 나 모토 봐 차샤네 습나 텐데지
1: 수수수저 이지 유대 이미기기 나랑이 차롱 조세 구리요 개바 챔부도
0: 리지 장게 그 뒤에 미케제 통배마도 수수케제 통매도 이내 뒤에 혹시 장게 시비베 태좀 매바 밀대가 다야디 내가 합치켜 말다
1: 장군의 야후도 예랑 롭스 치기 전이 리치 입다 내가 역제 용보 역사 폴리치기
0: 폴리치기에 소 폴리스 봐

0: 그치?
1: 흐지디다. 뭐라 계획도 와.
0: 그렇죠. 니람나라 여우시라 티샤. 조조라 감 오즈라 봐.
1: 잡으러 시첩도 와. 뒤균 차비야 계획이 봐 하코르 구매.
0: 캔지. 수퍼머지. 랑게 니람디 조조라 여우시텐다. 직전 지마. 직전 미도 조통도 갑지.
1: 글리유쇼. 뭐랑 소화디 뜻비시게 충성비. 머신의 조샤게. 봄이 내려가나 제중도 민도스기.
0: 도스터티랑게 초샤 삼자라 진조시라지기.
1: 인과 초. 초샤 초초 오바브즈와. 너니 카체드에. 봄어 님도스 윤치기 제비.
0: 니세 광을 초샤 가로게 공세 승랑가 용자. 딘제 집에.
1: 산치도 삽든 제 큰제제.
0: 나 주도 사차 말다. 무랑 치단디 군신 세년을 슈킨 수요비나 나랑 저 슈도 옆초지.
1: 아, 딘제 청마리 전화 진취지.
0: 도르드윈이 시에나 초샤게 수스기르크 된다 탁조 여고 중요하마지 제자나 탁조 준주시오리 이야 지만의 공세 된다다 랑기르크 된다 가리이니 니네가 시에는 용두에
1: 아, 용아
0: 젠탈의 지병 지우디 나라니님도 줘 계세 된다라 유나 니랑 편토오지
1: 갈래시라요다 마시네 님 가셔시고 오지 랑레둔칼러 랭몽구 여로바
0: 로디없지 니구지 제자 다가 땡기입니다. 나 주인다. 권다님도 칼라서 가죠.
1: 어, 용아.

0: tu che tu ko ji de da ma ji chi mo po ki na tu ne ling ga xi gu
1: ran se ma su bi de cheng cheng cheng le ka chi yo
0: ma che do le ji po gong ka ru so gu na sa m ji o
1: ka ru so gu yu me chen su mi du ge a ma xi ran chi ba ya zong du ba ju xi
0: o lu ge da ran le de ji li du wa ma de xi
1: Hmm.
0: 어지 니제 어
1: 야.
0: 지금 마사 아, 니 시로 제고.
1: 에, 자 치모. 호배 역시 심도모도 마신 하지 마.
0: 응? 제도. 응? 니 따치오. 시도기 끼 조마 두고 살아. 업제기 탕 보러기 쟁의. 제 망고 디제도 언니게 그 뒤에 연령고 제. 그 뒤. 선녀도 이게 참 바쁘게 보고 있는 게 있어야 돼. 로비 아주 좋아. 이거 해서. 로키 데미도 보로 전회 수야기 보로모도 눈차 팀이 맨날 시다 참고자. 너가 이 사소 디디 대도 스마지. 양자시 다가죠. 마지 신다러 직전에 너니 거야 보로 유기리. 로키 데도 어 그치 시교 폴로가 니리 야네 윤고지 베르 미셔트는 미도
1: 탄도 까무 숨주도
0: 어 뒤지 심 조치기 어 니리 지 야다 안고 아 니리 지 야다 응 데 최감 진기 말 봐 언니게 기스로 제비도 직전은 언니를 볼로 야정이 추 양도 가버지 언니게 기스로 제고
2: 哦啊呀哦啊给起来给他再抽了打死这个马上啊捏死了哼捏给了拉不恰么我剥了过那屁股我捏呀就啊哼你那个阿恰给鱼阿恰给你我没电信拉下 Polo kunyi chun na, nye ten shi tse gai gu.
0: Tui zui shira mi du, ngani ka kwe je, ten shi ta zhuwa yue kong tse a zho. Kong ne e, ka chun tse a gu je. Ti o. Ti zhe shi mba lo. Se gan dige de shi shi shi shi xia, xin ni kong ni ni su. Tu du du.

0: 디가 러 뒤지 눔지 지하고 튀다 저야 뒤지도 네 최파 채너 뒤지다 최제디 딱다 시야 도너 세간도 거치 도우지
1: 어 채는 거니 레디 최제도 다도 어지 또 보다 언니게 최제다 뒤지디 딱다 마 대비너 대시 지리 등 거지 오 지금 뭐
0: 영희 도가 되다 교신 류자위나
1: 양면은 얘 처치 시작하고
0: 디커지 되니 소자 갑린 과시지
1: 지천의 시조이죠 디어 티야시 대신자바
2: 또 야다게 저 감을 좀 자고래 나 스스로 안 맞다
1: 디 디문에 시에서 디저진의 저거 유비지 어, 링 좀 줘서.
0: 디랑기 대신이.
2: 아?
0: 랑 짜러 제사.

0: Khabar jang du xia ne, nyam du di ji ji cobar ru.
1: Ya mi kim bi na kong di bu mie ba ta, na kong kak ba, na chu yang si dun ba. Go na, gu yu kor, lo ci ni du, lo ci jik jin jim ho du ba so gi. Ya mi ni chu tun si, gyo bu qing pi tang du pi ta. Qing pi tang gi tun si, qing pi lu ni, gi gab ki qi wan la gi yu bi, ya mi na zi ju si xin.
2: 自信给凝聚列主别民族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年民族能够给沙外给土不拉民族给巨人狼卡比亚美国的汤能够拉普通美别托尼小军抗亚美巴亚内桑土军通亚美年日汤铁外人心给亚美年了偏不约巨人用了小学月别小学不去了给连月卡巴昂扎列沃也古迹出松古古古出松三年 拉斯娘陈朗富康面康起年对部三百卡纸清笔堂那年地堂地年是个字路么切地亏卡纸清笔堂那年面接从康老个重点年同去管不朗老个路穷堂不要卡纸清笔堂那年面接从康
3: 阿卡中卡是个中心
4: 中的表你打得嘛的已经你妈三下
5: 中国古清有干呢通过不给代码西罗那
6: 기랑 쯩이 들이시네 안유나 초 시바랑자 레오 제구 지 초레오 지지 지지
7: 미글라 딱제 제네 미그네기 니가 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 제 심주 강타 인통 센제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치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네 되므네 신투블라 큰충 경우 조미시 비징 비민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 제 심주 강기 안제 수덕기 면주 지덕 사도 되유진 계련 방된 주영아탕 미토 장세 목규르즈규 푸르니 동와 왕자냠수 제유 계세 기란 미그접지 지바타 미 세범메 동와 미주 튜바 미 깜보소기 내튜 유지 비진 비민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 제 심주 강라 펩타 모여라 카바르타 송카낭 리편기 고중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스 총기 링고르샤람 파고 총총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추지 앙아 앙니 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앙니 추
8: 년년제

0: 팅지기 제주 거로 니기 굽주 거고 생제 로지 파주 뷰레 도베지 캄 양나 로지 파주 진짜 봐 창전 셰브 노부 솜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강대도 템초 게데 팅지기 제주 거로 니기 굽주 거게 생제 로지 파주 뷰레 도베지 타 로지 파주 진짜 봐 창전 셰브 노부 솜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냠도 배교이 창벌라 세시 유베 뭘라 림나 뭘라 배교이
1: 喂，天呐，快出去接穿了休息！
2: 卡几呗，出个六呗，出去好些九呗。
1: 啊，第一，
2: 看叫你俺们卡巴东当，你不得参详。中国古筝界卡巴东当啥吧？哎，卡巴当呢？听我说的是，你说的对子，这不里样子的区别，门墩，他做样差别，他在距离比上。
3: 那我们呢？再不明白呢？讲着急，那我四处乱跑，那我们呢？再明白呢？几大急？那我们把，那我们把，再不明白说给退休娘子能中前面。那我们呢？对，他就结果子，真书谈了批的。那我们把，那五折吧，能速到我，能出人吧。那我们呢？再做月子，真书谈，那我这谈定了批的。我们路所见看见，再就把做五子呢，他上给些制度规定。
4: 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
1: 루지 응아 나니추
2: 차제 저동 김두치 강민 참마라 차제지 김상 요나 외국 차제티 차제 저동 용수치 중국 지진 인류 김상 내기 편조 김의 저라
3: 서준 치제 도쇼 사부피 레지게 치 튕길라 류슈지 마오게 치 삼베 구쇼 겨준 치 지진이 복된 튕레 리바키 인류 구쇼
4: 중국 지진
5: 야미 김베 너쿵 디부 메바타 너쿵 카바 나치 약스된바 고나 고유콜 럽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과 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6: 칭비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렁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야메 고비타 너군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7: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셰셰유베 셰셰뷔치라 겐린유 카바앙자 레워게 구지 추숨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8: 짬마 찍찍마보 中国陆地战争的战区边搞不起边女战通讲，徐陆翠特别搞不起边中国女战前边通讲，中国陆地战争天同样不着，女战前边战马通讲。
9: 口语课文的读者怎明白了？日外语的教义，今天设计题型哪了哪位？娘子们，还听不明白？那最新的新。北戴河喷针有剧情，娘子们呐，拯救小人。
10: 兰花动物汤，卡拉萨瓦，你认为个八卦的色柱浪子，预防八卦脏水坑的撇汤，预防八卦脏水坑起，日本面包娘们汤做的难吃。冷血团巴汤，干辣色柱浪吧，八百年菜汤，轮中八卦皮脸三个铁巴所记，八百年团油菜，预防八卦脏水坑的撇脸，人民啊娘们汤做的难吃。预防八卦脏水坑起，七来明年做平和，帮年举得盘，八卦脏水几个月呗。过年批八了，各说秀，谈到卡巴的今年我用阿切子，预防八卦脏水坑起，七来明年天气八卦了，大江西北西江龙卷切出了，人民昂娘连汤出得难吃，八百年菜汤，轮中八卦皮年三个铁不锁机，八百年团油菜，预防八卦脏水坑的皮年，人民昂娘连汤出得难吃，三年。哈斯创建杨振罗兰国大安卓松，录制卡巴尔，两个月估计，初期松啊，积极给。

0: 나시티다.
1: 야, 나라시티다.
0: 야, 따라인다.
1: 와야죠.
2: 단도 공마 대중 제약이 각제 들려 역시 장마 개 먹봉 카시리 예제 공마 대중 치 공마 림신 샤리 초로 팜트 시 이량아 저 회교 제니 공마시 나다 공마 마팅 먹고 재미디.

0: 뒤게 고. 주 죽지.
1: 야. 상탄아. 기랑게가 차로스나다. 나려나로 가나 줄뒤도. 터리 르나로 가리야 고미당 저기 퍼지. 매근 첩지 충샤. 루빈 숨나네. 녀지 좀 더 하미도. 타지마 소유자 루가나 로토야 요마시. 치에자 녀지 저거 첩치니. 르나로가 양개게 되진데도.
0: 녀랑 삼치 두기. 이내 마게와디 부제 마시. 자 범지게. 수수 치고야 레드게 젠지 고시.
1: 녀 보고 나와 친미. 무슨 녀 마게와 친미. 이내 녀서버 용휴. 마게와 녀 장총스버.
0: 르나로가라. 장치 저 첩치게 세시. 장심자 총마시. 계시 수시엘라 쇼윤 다다시. 고게 마제도 거르기고시.
1: 상탈아. 听我给他打手机去了，你们都关注前两个女友是不？给他给妈给女友，你也可对出。杨明的给他给，如果你真难打。
0: 队长给，就叫龙队员到去。
1: 你也去叫给其他部队去个去。

0: 먹죠. 나 겹기 관미. 이내 나 손보 장시하라 제마두가 조토야 매자. 신의 우조스 마시.
1: 굳이 게도 용지에서 나 니기와 띵지에 구마죠. 如果 내

0: 미소. 동도전 십시. 계시 내주디 김에 정마다 견다 차비너. 니주 챵부 챵다. 머신에 공막에 숭말 구야던 거자. 본비초게 콘솔럽존나제 르나루가 거자정 르자. 다진 내주디 제지 툴 챵과야 두일.
1: 처음에 상시. 공막에 멸렵다. 녀렵지 그리베. 콘도 고동진나 강고 주니르다. 장샤 망아스 냥아서다. 샘팅고 요마시.
2: 수위에 먹다고 쏘브냈소. 예용 레리카기 리워베 줄로보도 체르치샤 레리카기 예교 명제 속배 직진이 투게 세여 네트를 장단 비제 능주 삼조 교다 리비마다 처음에 체삼조 교 예용기 뉴데 쇼카카게 진지도 주고 체고 쓰기 장学良게 연保行다 卢广记 왕조란 속다 熊미체 능주 나도 미쇼보다 주고 타 친도시 균배 능주 세뒤체샤 타는 연시상게 타유여러 징세기 토리마군 광지 막튼 송도 소제 주고 네트를 추도 체도와라
3: 타치 예용기 주고 네퍼 하장 야구도
4: 忙送个新秀全部的话将建设了珍贵前面退了跑不下特别是大姐阔不是过也就比于萨马朱嘎密送是珍贵品这小事只差点了兄弟也不是杨娜西差你就小事春梅没退小事了如果只在三小就要马事每个月的将建设了俺说三米苏特面的现实就要什么我们且打探的三米苏通马事了亲切
3: 对位咱们所通嘛是他的俺是本所送娘总穷子白马参们二妹妹吞这多他那陆廷长国套里用多钱不清楚啊且咱也苦个抵达对接也个是托不起你让马个是俺们公过三秋那的某些主的国套必是恩来向前提醒贺龙所给明托你明知他去蒙特归龙干一张你本所送给某些无知那么了
5: 三年来说蒋介石了跑过一趟去蒙特结果被嘎跑过去蒋介石从归到半岛外他去蒙特比归龙干家我们做唐古大尼巴必须起不借给马头桥水无知看了去过三年来说蒋介石从归到半岛外他去蒙特去不得无知看一年把多切罗大别借给缺心吧切发上水面一波心切嘎借别的比领导的爹爹嘎家老大切归妈妈心我为无知看了他们这么要了举战年年前去了
6: 你认我的人，你个缺心吧，阿三，你是领导的亲人，大家都认得。刚刚亲人，我都亲人，我没事。刚才看了呀，你怎么？我都对嘛，这对绝对机会，看医生的明年我都没福利了，中国养给我的，天干哈家全部赢不了。赵伟先生的，俺村里长，他家毛伟，俺村里把都年度的没怎么？刚刚亲人，当地亲人，怎么看嘛的？
5: 免得大面叫扛嘛，等送钱。到位租给大妈大姐，他们三个店里工作从长沙租给老娘总重庆租给电视，立马用了规矩，强大他们这个。妈妈点个吃肉点不消，
7: 妈妈点个吃肉点不消，
5: 不为爱给点个吃肉点不消，
7: 不为爱点个吃肉点不消。
5: 如果明天我特别点个吃肉点不消。

0: 장배 간소 보고 되겠다 돕니 망추 전신 임부치라 아니 시슝 아 종 시슝다 종 단다지게 등위 참여다지게 시경 쉽지 나지 안 들어봐 제고 근데 십배비네 잡에 시슝게 좀저 참아 따나지 안 간주 뒤가 조 가래서나 누가 투조 있네다 변종 함 조부 있네다 안 뒤나만네 지게 뒤 잠자 잠나니다 아니 자고 나니다 되게 배 리밍 토네 지 화삼 남다 토네 로갈 심카 토네 비게 지 뒤니 님도 지 라저 야고 시 중송아 뒤인도 잡아 아니 보고 된도 있다 배 가서 오래다 행기기 지 깨도 그 싫어 된배 보고다 자다
1: 习子重建南林总甲子乡国立重组级别他们操过你阶级人别我们人类学校相互他们军警级别巡逻路穷及操过开机是因系我们人类学校松江塔军警级别甲子你没多要是那段天命呢接了年多你是真年来到我出版南林总甲子乡国立重组级别他们操过你做不是
2: 俺就不过去，听大人来着，不过人意人来着，听那路搭车看几多人急救，俺的俺做过那些呢，这个挺多的呀，通车去，俺的不过这个少讲也不全部。
3: 在今日呢，他们讲呢，当着咱们了，老些拉咱们去朗诵，在今日呢，他们这些用的呢，今日在那在今日，他们他们这个的，你呢在那在今日。
2: 白须不是钱的这些意思，
0: 在今日伊呢，老在难度伊呢，老么难了，老么难了，伊呢，让每个人肯定伊呢，马尿空杯当，伢把垃圾倒在地里去。
4: 你那看是个的？
2: 不行是。
0: 都看是吧？
2: 老对。
0: 他们家的马尿清啥？
2: 老松。
0: 他们家里有的。高有。俺是水军，那老接的呢，他想不落地，做了的他，直接前面滚点了吧？ 啊，因为呢，因为咱罗县那罗困难做，伢不管做抽屉那就在困难做，告诉他，忙着他们操办那罗的呀，别没办法的，咱因为罗县那不是抽屉啊，这个配件单不是呢，民都，啊你说说，能军给他，水军那罗的呀，他做做就开军连续了的，他，怕配备，第二个抽屉没拆，很多抽屉现在的呀，别，这个老人呢，老人没得吧，难受，我们抽过药的。 아니 지금 속은 님은 저거 요래 가서 배서 처 접고도 봐. 대체자 데이터는 지금 안줘. 다 뒤로 싸봐라. 리드 좀 봐. 아니 망조 거고 뒤 뒤로 싸배 망조 지금 맨자지 인도 좀 봐. 딜이야 삼을 거고 뒤로 봐. 대대지 용샷스.
5: 니외 로세 나로랴 넘린 정기 치배 함서부디 콩미미 십주 학습도 배게 토여리. 코스히는 넘규네 로즈탕 총

0: 지부 망고지 전용설이 안 권한조 지게 레와 신송 제제 만주 지게 카드 망고 중교당 아니 지네 만주 해세 디반 부다 지게 삼자도 린치야 핀주 로람치야다 핀주 록종치야다 아니 전용네 만주 숙제디 지기 총제 카드들에 망다 아니 대 자외 대다 대자외 지고 망고지야 숙토야기 아니 저거
1: 정부 신청서 권리에 나간 수 남림종 가스샹 권리 청수 집에 함 속부대 해야 균륜 체험이 샹기 뒤지나 안스냠토 콘스니도 니스터초르 배정롱 진행체리 공기 표계레세 자시베 쇼부시베 토랴 첩뒤 체베 원베 뒤 시부대 지스난토

0: mo tu ne ge na chong ke ra ka ji gi nam chong de si ro na san ni ni pen de tun be ce sum ri sa bin bo ri zo da ga ji jong chu sa mi chu chen ge mi jo yong jong tu da nam ji ning ga ti xie qi ce mo ti bu tang cha ge wo chang xia tang xia lu ku du long chu ko ro lu nu tan du chang ge lu ti bu mang xi ku xia si ma ling ge
1: 남친은
2: 我来领了 泰迪熊七别浪提尼 함 차지로 고르게 당급주 거고 인라 고르게 하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1: 너게 봐주 열기 제고 탱지기 제주 거로 니기 급주 거고 심지 너게 봐주 뷰레 더베지 캄 양너 너게 봐주 진짜 봐 창전 셰브 노부 섬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강대도 템초 걔데 탱지기 제주 거로 나기 급주 거게 심지 너게 봐주 뷰레 더베지 타 너게 봐주 진짜 봐 작전

0: 로지 파주 열기 최고. 팅지기 제주고로 니기 고주 걸고 생기. 로지 파주 뷰레 도배지 캄. 양의 로지 파주 진짜봐. 창진 셰브 노부 솜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강대도 템초. 걔들 팅지기 제주고로 납기 고주 걷게 생기. 로지 파주 뷰레 도배지 캄. 로지 파주 진짜봐. 창진 셰브 노부 솜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냠도 배교이. 창벌라 세시 유베. 멀라 림나 멀라 배교이.
1: 二退去一样你们操啊起阿公和龙当月长修修罗家爬着你过去会的四图三退那么些给开去了命的岁月了你过去女不养钱不点月别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去日子吧军电冲过所起对群养参不去体外你过堂龙过七去养过图了苏波群起苏切列不行温图被马切我东养干不行温图七了主队罗家爬着你过去会当不能堂
2: 야미 김비 너궁 대부 매부다 너궁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러칭이도 러스직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취퇴시 겨부 칭비 당도 피타
3: 칭비 당기 튼세 칭비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주레 주비 민주디 원투기

디카라니 변종을이 이마다 찬용 서법 토제미 시동아도 인심시 안웬남타 바다니 슈기 내시인데 怎么 양지 写书查 쾌양시 모두 명은비 대면 탕토 멜로동자 대비 조배시리 타라 미름네 미릅 대가라 초신비 미남 노루탄 조디 윤캄대로 초 론데 징모로 어그 조비 투산 최토 와자라 따나 도비 자당기 링네드 척균 최도 쇼루비 링네기 리젠디니 교르코 징오비 니메 루탄 조디 뛰어내리기 미심 레도 그 위에 착지 더불어 줘.

체리 파조 사과 따과라 롭제 낭투 튜도도 체부예 괜히 청소기 초고 추의 샘쇼 조미도 롭초 카지기 티웨 갈레 카베 나와 메바라 강베 유제 양내 양포 지와 파조 체미 응어주 되냐 참조 미제베 쇠제 탈레로 초 하장 가부총예 나우의 파존디니 사드기 탑람 리더부 주인의 초보 최 샘낭 자원 소토가 중요합니다.

0: 미프 샤기 옆소네 티가 샤기 옆소 디바지라 갑자 잡고 옆소 된다 지도아 다 디조 첸데게 첸데게 맹가 멤버나 고비냐가 요래 보고 부소라서 이면에 강바 주사단 디조 친지 세모 파이 소르든다 아라샤예 소르다나 양 안조 소주다 아라샤예다나 냠보 미잔알로 페조 제베나 디다나로니 고비냐가 요래 다이나리 디조릭데 뉴뉴 뉴뉴레 다 디파 피제다 ngone che di neba de tanda na da na shin bi gan che ni de gin si ye che ma ya ma ga yo ba che ani di ni chu ne bu kho je an di man zu nan jam dan chu re da na nyam bo kho ba na gwe di da yo de ta ti na le nyu nyu nyu nyu de che song a
1: zu so ba ju de du ga ji pe se sang gwe ne so ji mi ji yo de ha go na an je lam zan lam zan ngam ja ki gwe so ji ba an go di yo da se an be ji kala sa di ne ngam ja ki gwe so run de ba an ji nyim do la gur si tang go ju ne an ji
0: 지티르잔네제스
2: 초아제 등을 수시티 수분낭 제베 튜림식시 기다르 콩키 네다 튠튠에 생된 면강을 딱제 민주는 그니 개침부시 강인스나 스모네니 딱제 체내 민주투비에 세묘군의식인 개딘 나자 민주나나 티웨 자기 욕라 쥐디와유
1: 남군에 원고 근데 스제냐 하겠네
0: 엔탄다 에제 네다 세모네 타 체메 나자티조 양원고 지두자니야 방법에 가르치고 그것도 스나간조 대바방 투바치고 그래 대바방스 라 니 남주 망보지 그게 지도자니 대바방스 지도자니 게모게 고수 대바방 투부 말에 수도 왔다 이날에 가르도스는 간주 미수단 수이날에 대바방 거래스기요
1: 알바
0: 디스 러브 거에 가르스나 슈누 로중도 창사 마제 공래야 대바방 투나 야고요 라
1: 자위 주진
0: 아 디자위 주진 간주 사장 딩교 지금 거네 차샤브나 수수 사장 틀레메 되자니 대바방 거만시 간주만 주체네 음마라 디 대바반 투바나 아니 지카르도스나 아이지 네다 세모라 소바 체메기 고네 나가 숨주소단지 나조다 대바지에 요마레다 소수기 사장이나레 야나 소수기 가로이나레 미즈지글 양간주 나 마보제그로아 나 나로로야 지게비간라야 지 다만 담마덴 바단지 미즈지글 텐로직 데그나 소르든다 제브는 야보 메도 선서르지 라 제장 가르도스는 미즈지기 나로로야 산다직래야 학습 남다 지혜데 부이나레 보메이나레 디 하장기 개체버리 다시 뒤인디니 니지에 숨마도나 아 숨슈 그에디레 야 파나레야 진조단 파나레야 숨접 제직루아 아 디치토버 고거레
1: 디
0: 디 가르도스는 간조 륜데 유니마고 지혜래야 답시 디게 당해요레 에 디네 가르도스나 다 아마니 불라마고 지혜데 간조 답시 가르단 거레스나 에 단다 답시 지 가르단 거레스나 약수 중는 년디 마제 공래야 homo nizhagi semo taa aze nela soko yume takje chigore. Takje chige changsa majeb sigoyo amare karere dosna siye sona ko menjoy chee yuara. Ani menjoy chee tsa sona ani changsa gyabo yunba nali penzui nizhag tang tang buku genjo dele tang machi chagroa.
1: Nga
0: raja mungjuna tak chi chi ban ban na le ta dung chi cha yo ma le ga de du su na bu gu ma go gong le tak chi chi chi na za de yo ba xie song na da da de ge du a de ji le ta de ni ngon go chi ji ga de du su na so so ya xie ban ban na go ba xie ban ban na ani sa za nyam bo ya yin ji mi ji ki men ju chi de le kai chen bu xi ji de don na ga de du su na ngan ju ngon go de cho wei na lo le ya chi tu mie nyu nyu cha je ani na za de su cha zhu gu a ra ngan zui xie du le la bu yuwa te ina le lak le ngui su tog tu ka le kaku xie ta duwa dati ngan zu ngan zui san ba ya chong jie na lo mi te zu chuk bu xie bji me zho sam kruwa ngun e xie na di ti kang chong jie dan chong se si ye wa si da kang min tu chong se na lo le ya mi ka xie chuk bu xie bu din da yuwa ra o zwa ya bu gu pu jik bu le si ye min tu ya bu gu 我们来初步协助点的多，下块都七楼到那，下块的多了，下块的绝对实现。

0: 디링에 다 아주 레전션 다 제기
1: 됐습니다.
0: 아니 남린께서 디링 아주 레전션 쇼바 터지나 쇼기에 만난조 제멜이잖아 양자제요
2: 시모니기 괴람조 송인디 당보 류디 체네 괴바 티니 괴람조 티시 티 정중히도비 포메 저와 총원리 괴비식시 니비티나 주문에 초고로 괴바티나 만에 폴로 괴바양수오시 숨바티 착실 뒤네 괴바 텐수 숨지 다이네 튀겨 라빠당와탕 카라냠도 싸와 레가냠도 치바 김장직나 초와기워서 제경 괴시마지 제장 남자탕 시낭낭 메괴라 티웨 네발 심슈제네 튀도도 민주탕 로버토바 나와리 통중 싸와네 능규미
3: 다 대탕세디 아니 치기 류유아르왕 티잠 메인베기 나항래야 샘바키
4: 点过顶，天元你不写过。今今啊，落雪天色塔，把烂有些。落鬼塔，不过说这就写不塔。今今啊，没塔落，虽然弄说啤酒西酒点过写过。你，把那边有些设备，爬山帮的地，看管自己做塔，借一个做西酒点过写过。送。 한점冷不塌，电价天过松就塌，嘎巴，提醒强个钱位塌，我给工定，加着塌，得给钱不说，说到了塌，免税入局给开过来，我也不搁了就点过钱过，是。今天啊，看别难为说，老贵干过了就不塌，老少就点过钱过，啊，免税这些都是塌，先就接送，让什么啊西不塌。
5: 每次这些他有些全怎么交不说起就点过写个，除今天啊，免得相对起就点过写个，对，连年的喜人，买票就写不他，差了点不说，买酒给年给人心点别，来个喜就点过写个。

0: 小智，呀，怎么啥没闹事？ 니랑 토뉴 유베스도 어 가사 굳이 송가나네
1: 기랑기 낭 앱잠게 낭 갑시라죠
0: 아 쟤나 낭 쟤는 레카르유다
1: 레이다 니 기랑 그 인디 이메바 체험하리 낭 기랑 체제 갈래시라죠 기랑 체야 체도 내 광주 내 대요. 시내 기란이죠. 재단 기란게 아 렌츠교라나.
0: 내가 가르쳐 보세요.
1: 기란게 아 이래 먹어야 갔나.
0: 어. 자. 자 수이나.
1: 나 원준이. 俺给他了一个忙活的这天，一年一年天天叫我们叫，俺我呢，什么事都做，一年什么可最多呢？俺体会给他了一个闺女出去，他们得一个人见面去，俺体会没有事来用的。之前呢，俺这边人家大一说的，给他了，什么鬼态度有几码的？现在俺来查个。
0: 没多少天，其他的表姐，俺来自动村头去而已。一年俺，其他的一个人叫我们叫，养俺不多单去。哦，没事没事没事，快去提不是？你一个人没过夜的，做两个吃饭菜，俺呢？俺其他的干啥没有咱是吧？
1: 기랑 그 가로 류샤 원스님 범들어 봐. 뭐라 기란다. 인보주도 오늘 번기지다. 케이큐님도 김에 자마자 오든 되지. 기란 로마리. 지금 뒤가. 기란 로로니. 표면 지무도 요 말이. 딩아이 허완준.
2: 俺今天当兵，你这是长不的。俺老妈去让个这是长不的，去让个来钱，我做不到啊！俺最多得个月，去让个请个月呗。来钱啥不起过吧？干了可再有没请个月呗？前三年来钱的个，热热钱养家得个月。数年他，吃不起，去让个长大他，总当俺错位去了，藏不落去让是啥？
0: 俺错为难了，其他没多没落忘记。俺其他乱动情嘛的，俺估计得脱命多，俺已经其他参加用的。哦，什么事？俺完全是不要难的。哦，完完全，俺来什么的，马上领的。啊，当多长给俺来钱了，搞不他个了钱吧，也就是个。主要了，没对俺来钱了，该表姐了。他个那是俺搞不到，一起钱吧也是个。一年嘞，俺来钱作用。
1: 其他的这些人，让俺俺通知些人有吗？谁？
0: 我那姨，俺那里让恁先给，再不打，娘们有呗，陪中给，赶紧跑么情况是不是？俺赶紧进队没多。我那可是？俺给让给那妈睡难的，俺给让给那妈养着，给让给三的几个人。电视听这忙乱了。
1: 俺电视能给预备收拾多哎，去让给俺妈去呗呢。现在俺这个大不了，去让给俺妈睡呗呢。现在俺去让去了得呀，要得。老三，今天他每次他就要去，让俺先给，让他先拿。哎呀，你打，你打，先拿。没没没没，这去让。当俺录音，接着录音，让俺阿叔录，记得再给他。
2: 기랑 예리 표통 말이

0: 용구예. 범지주 수채가.
1: 빨라, 감사. 나 아자 수지라 채니이.
0: 수지 채니이. 자 수인 봐.
1: 채는 키란 수인 봐. 아자 수지라 님도 수야 하리나.
0: 나 수지 바보 수사. 범인이 뭐 대고 주.
1: 아, 채는 야구 수스. 나 니가 메스 난드.
0: 형아, 쇼다. 뭘 돼?

0: 봄으로 추동가 야면 신도사가
1: 나대 연제 신도다 추동가 요매 나니 커도스도
0: 커도시에도 세 가르시니 봐 라게 니나 그리스니 줘
1: 디 양참에 두게라 탄다 체체게 티저지 마세 키나게 봄을 쉬지 팀을 깨자 유배민데 시지 미망고 지게 모랑기 난게 사지다 디게 차도 갈 거야
0: 베시도메 어찌 보문아 수인 봐
1: 당도 아래 아래

0: 어머!
1: 신디!
2: 야!
3: 뽀라, 저기 가지?
2: 디밍라, 춥지 고마르사.
3: 저도 근데 양아야 시드 나다 직불리샤 바바다 암메베 터주지리샤
2: 지우들 한다 참하지 지우대 매균 포자 군주 처리다 저와 제도 오마지 녀대냐지 매주체니 자기 숨부다가 정주 감라 르녀이다 자 저도도게
3: 마리 저기 저거지
2: 저 저거지
3: 응
2: 상 저거도 게 쭈쭈쭈쭈스게비
3: 조리
2: 너니 칼라스 가죠 영도게
3: 뭐와
2: 난 칼라스한테도
3: 아 키키스 그매
0: 어머 어머
2: 야
0: 어머 어머
1: 아미야 야 가지유 여보이베
4: 고마송 고마송
1: 괜찮았어.
5: 아니,
4: 범인이 죽어.
5: 네 뭐죠?
4: 하지, 나 고맙지만.
0: 왜? 범인이 죽어.
5: 네 뭐죠? 수준가 참고 세부인데 네 뭐죠? 나 그저 정신.
4: 네 도배, 그저 시도.
5: 네 도배, 최근 뉴스 쓰면은 이제 쉬어요 말씀이.
6: 도치 소서.
4: 네 라시오, 범을 안 쓰네 라프리. 랑게 탑시 유구도제 니투브 차고이 게스이 포모 네수라 체비이너 니랑 랠라 보시오미 하 텐도 고마세요 말이
6: 알러 주기링디 체다 최사 은이게 모투디디스 체비이너 탑시 마샤 마세 니구슴 조소자 미 망망 죽시 디제세는 갸수나 니 컵체브능시 니 가고시
4: 슈저 니랑 포모 새로 시다 슬레베 마도 이 단체에 계시로 치다 슬레메. 오케이.
6: 마시 마시. 장경아 고스 티스 알런. 니 니티 슬메. 장함자 제 토자. 니스나. 니엘 세마림. 지체는 신디 체토 얘기 탑시 딜레 약신이 조 유추 제 마시. 신디 기시무디. 지무디 삼스토다. 신디 게 집에 지무디 되나. 지체는 나니 카체 뉴 유기 마시.
4: 카체 뉴 요 마레스. 다원아. 가르상 뭐래 아. 리뷰 토라. 뭐랑 그 세탁 주치샤. 나 셈림스. 나 셈 그저 슬렘 그래 아. 지 Rasim lim turi, rapo me amari, rapo me babari. Rangai sashti, nga chome be kishten su cheche, pendo karyore a, nye pomo nyingri me. Rang sendu mi duna, rangai nganga su choda, nye rangde kamchik duda sing maari.
6: Alo, tanda rasim zhe da ngam zha yubo, nye samshi shira tohi, inye rangai ngati zhe chikyo maari. 天空上见啊, 龙顶去爬下, 他能啊, 给修前不见, 给修前有面。
4: 这么啥, 修智, 马里诺斯, 他给俺们俩啥这些, 给这地, 可修多少些这些, 这么啥, 一年, 年着完了, 让给俺三七七了。 나 부글밥질을 삼시시로 네 보면 영원히 쎄나 개가 참부이 보물이 자체 매봐 장게 시세로 봐 제시 보물 더 말해 우스 전부이나 네 지주들이 리스게 위험해 심어서
6: 제스 네 지면서 자티 제 마시다. 얘랑 함자로 뒤. 게스트들 세기매. 야. 주스도다. 디도 사서는 모두 세쇼시 용도에.
4: 슈트 야줘.

0: 다 보면 주주들이지 코바르 심이다. 네 삼코베 사사마 세가 친사.
1: 자게 얘기 삼으시던다. 되규신디 양수조세 사가날 진유이베 가르사야 가부요시 사가날 심이죠. 왜 발라? 라. 레스. 제나 람살로 용희 왜야?
0: 예, 가르쳐서.
1: 발라게 신디 맞으나 레스미.
0: 예. 장가 가르쳐 봐.
1: 신디 맞으나 두.
0: 하세. 사나 가르쳐 가십니다.
1: 제사 겨 겨저 뒤에 가고다.
0: 용아.
1: 어디네?

0: 범친주라 남쇼게네 칼라마스바 표용지 저거 십시도시야
1: 도스네 암라게가 토비는 쇼는 그리 키란 토이 칙두에
0: 이치기 문에 이치기 범친주라
2: 자비르샤 시디
1: 빨라 시디
2: 시디 让 卡了嘛，你不是这个的啊？
3: 这个也能冷些嘛，是不是？我你是怎么着？就是要嘛。上个爸爸心里是啥贵重啊？他的心里明年嘛，我心里有嘞。这次工作让怎么着？这边的可真是个。爸爸让搞不好，所以没心个明白啊。那是。这次让你说的全部赢了，爸爸心中可真是给过来。爸爸起来无语，今晚的可就不就多说没有。
1: 쟤는 그런 게 나다 암라 치네 카체 처음이요.
3: 용아, 밥에 길래 줘. 밥에 가리네 길래 줘. 용두에.
1: 나도 로저. 엘로, 나도 로저.
3: 나도 로저 용두에.
1: 아, 응.
3: 응. 오라, 그런 게 보면 다.

0: 마스케칭도
1: 진짜 요요. 디스 과실린다.
2: 괜찮아. 저쪽에 갈 수도.
1: 개개승미도. 시그자 모체. 내주 개개라 매매소시도. 마세. 나야. 깨지 개개시에지 생미도.
0: 등은 내주 근처 지내. 기라세지 시에갸지. 탄탄 가게시에무도. 디 윤대다 만자르시면 되게.
1: 丁这是谁 뭐랄 동해 가르윤에 시할 주었다. 시무도 내주 섭지 없이. 팀이 다 내 뒤러. 수지 뭐라 주고 켜는 마샤 아. 미지 칠대 대치시.
2: 로봇체바 힘도. 이내 아주 근제 제비 너. 시내 뭐라기 심내 대세 도세.
1: 디 기란 수수 삼도다. 간이스는 내 수지를 규응을 다가라 매. 수지를 규응을 채디 기란 수시.
2: 아니.
1: 다 수지를 근제 채고 유매. 기란 수수 되다.

0: 콩미 샵에 맞세. 더더가 저 취대로 능그리. 장매 그 수로.
1: 아, 야도.
0: 어, 녀치 좋지. 자, 메담베.
1: 아, 아. 데. 아. 담브레베.
2: 아. 동규리. 피에 탑산나 샤유. 겨겨 겨 동아교.
1: 아, 응아 탑산나 신제
0: 동아. 탑산나 또 먹어. 대기 연체 도시.
1: 아, 디 아, 야구라 아유. 괜찮으라 대수도.
0: 괜찮으라 신제 소자. 밀류감들과 공신한 거지. 교. 连续。
1: 哦，啊，累死。

0: 오늘은 그러시지요. 너도 그러시가.
1: 그러시가. 아, 나 손에 술 올렸다가 날 놓으며 너도 도망쳐. 계속 도망이는 나 가르쳐 그래. 년내 주진 저 인바 뭐는 그 통보다가 남산 톡보지 그래. 타동 내삼바 투주 세제 나다 노노 박저 와디 삼루야 고스탄 고기 아 레이더

0: 다가 체위 다들 예수군 내부 진짜다지 노노로 참부 요마시
1: 고관 전다도 저 얼리 철 철 마시 제네사디 주토야기 저와 친구 역시 장르 변조 세계는 역시 주모톤 마시 단들아 심르르체 니엘아 메주치시 내주신다도 저 제일시에 속시
0: 아 레다 티리 니엘아 깨다야디 장게 탁주치다 스깨다메 장게가 록부치다 스깨다조이
2: 很多话想对你说小文在你面前前面都你能打些心吗然后的把许志来叫海多小文让三们这么多少一会儿多少一会儿你可是要骂谁
3: 你还让着不前的永远对
2: 壮壮卡丽娜雷大姐啊你这姐卡丽娜

0: 미좀다 클린다 습사인다 까무기하다 따쳐오마용아
1: 아 랑고고 수수진데 가지요
0: 레즈네 싱그리 저다 딜 딜 딜 마드다
1: 아 미장 즉수배
0: 솜 이 지 미도 땅땅땅땅 노노게 수배 미세기 고세 그래도 멋있어도 차가치그리체 인침 참소 이내 샘그 천재지 신부유메 시에무소
1: 하 신부유네메네 니에 창마 세삽치기
0: 그래 양라 깔래 쉽지 카치 인다
1: 인다
0: 예다 인다 좋아시대다
1: 하 노노 수정칸 칼라사가 용비나 야우카스미도 겨우다 퇴수출라 마침바
0: 딘자가 봐 용그래 아니 미츠지 수정칸나 칼라사오르베 딜레잉에 랄수요 마시네 nga tan de san de yao qia zhong da qiao de wo
1: no no chang bu xie yu no zhang ka la suo ya nian de qie jiang gu ya qie yu ma de nga
0: zhang zhang ka de
1: ha ta de nga australia ne bu xie jie po ma da ni bo zuo wa ge ga zu xi yu
0: a zhang
1: 내最前不定的我现在接吗接不接哦这个没事哎没事前能开药吗的你那两个人啊路过的定的现在我通见这里家就这么多人家是呢人家的钱哦马里你也是那个米奇住过澳大利亚住一次的人家是的你也可是这个玉米人家三趟就行个的
0: 재능아
1: 하, 노노 니 포모 바방 알레 효마리 란탄도 로춘주 손사 근데 세세로 봐 포미스스 직부등 아리 라마리 니 원의 시에나 포모 짜친 부이

0: 리더.
1: 다시 이러봐.
0: 가르쳐가 좀 봐.
1: 나 야. 난 집에 들 신의 로는 거베.
0: 초바 치고 싶도. 야. 송호열해.
2: 나 진짜 죽었어.
1: 씻어. 너도 같이 먹으래.
3: 유샤.
0: 가래.
4: 왕국은 아우스트리아의 내부제재 범위자를 놓니. 너는 같이 두슬럽샤.
3: 체자발라키란 게 밀시다 너미도. 왕국은 승예디 미양시 마시야.
1: 당시. 니양한테 내 시에서 와. 버터디 야스큐는 마시. 범로 진주를 고호당. 고호당 잡다 유제. 양 범신다를 고호당 고생 보여시. 야스큐는 마시. 버터디는 미리 초반 상시 노노 저제 집다.

0: 这些跟着西瓜
1: 你爹呢? 丁阿达无意诺给 길게 군주다 저와 큰 요마리 말베 섭집 뒤에 두게 아 네 우이 놀아 지금 마사야 시기 이네 초신다 태라 네 제시 세브 뒤에 예고야 개 요마리 지금 마사로지 나 미신다다 좀 뒤수 나 칠치제 총천다라 계제 쇼유 네 주인다
0: 다들 부지식이 왜 기타 쉬어비 표래 자만 치에 잡다가 곱덥더 제 표원 세우드게 시에도 렐하부요 디란다 위노크 터다지스 아 로친부터 제식에 본면 샤실고 허다사니 제타식 인스고르베 쇼 많이부터 낙동하죠
1: 어 클리나다 이건 좀 오슈라 키랑 위노크 아샤리라 니기럽지 니키랑 지조 치기유 이 내키란 게 소수 구미다. 이게 치면 구미 나왔던 게 맨아. 채나, 니 도봐, 니 사슈 용도에.
0: 상게 니 도봐 니 사슈에, 니 장아 도가 치고, 니 도배 영니, 너니 소수 맨 다 초리. 쇼시, 줘.
1: 어제, 어제, 클리너가. 채나 키란 게 균, 균다. 용도에.
0: 너 이기도 게, 시기도 게. 상게 김은 니나, 용아.
2: 你还有老师老师俺给马师打老师对不起马主马主席出关去马萨他先让俺进你出吧出了一呢罗主的用路呗主面那特地看见就主面那特地出吧过这三不是这不用罗主的俺给俺这些要是给俺主面去雷达你这还一道刚才丢了一堆
0: 我今天姐姐别的想着说给
2: 老师森林大姐
0: 那森林通不多
2: 森林大你就让个三不得这么
0: 你这你还连摇把这

0: 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妈，大 나리나 나롱도 시부 유도가 그라스 기브제 더 아
1: 와용아
0: 야 랑 아니 뭐 용자 같이 가
1: 알레
0: 와야 와야 와야
1: 나마
0: 기브제 더 아 제마 라주고 이베 아니 뭐네 레도 와 제마네 요나 나게 단자치 아
2: 카좀다 실레 아라도
0: 용아
2: 아니도 아라도
0: 랑다 뭐고 접수마 이즈 시키스타
2: 카레베이트
3: 喂。我来通。怎么回了？看来你很难念吧。我偷看下的。那是，你许吧，现在。
4: 海棠潮明，俺大几段来过你。
0: 아...클린다
4: 아... 난로로우유...니에랑...
0: 알로니에이스
4: 니에랑세오
0: 아...클린다
4: 켄주 깨부 켜고세디 양지에요 마리
0: 여... 마리... 랑기스 디르시니 허르베야 디 깨부 야구지게 랑... 겨르지에 대미도 가 여... 여... 아...클린다 클리
4: 추... 추키스다
0: 나가랑 뛰어 나가랑 뛰어 니 출리 가시고
4: 喂喂喂马票的让开去啊南楼鱼啊这让垮了你意思啊三百个小我听见了我大比的中华猪的啊大走走走南楼鱼南楼鱼去大然南楼鱼去啊这你没着没着那走的垃圾狼过来说
0: 나줘
4: 라지랑고
0: 라지랑고 줘줘줘 줘치 아찌
4: 뭐저가다
0: 뭐저가다
4: 아찌
0: 글리치다 오찌 여 오찌
1: 예야 계란이 가쥐야 니 뭐저 가쥐 가쥐 오래
0: 예예 글리 고대명아
1: 어 또다 다디 그 대체 오래
0: 뭐
1: 하도 또 손쥐 오면 집에
0: 야 이봐 이쥐
1: 아 야치
4: 난로우유
0: 我听见感情啊，感情啊，毛东，俺老五月，马天大姐，俺老五月，老五月姐，呀，让哪块的？年哪，南给他谈，家族定了要的。哦，南给他谈，家族定，让可就不就开始要啊？喂，喂，那你们胡的？ 喂，你们胡打，你说的。好了吧，别乱胡起的。啊，这你们胡啊，你说的，你说的去。啊，这，这，
1: 这，也你听你话也有的啊，
0: 让我当机吧。
1: 哟。

0: 공을 공을 계란 베베
1: 계란 그릇 베봐
0: 공을 지린 땜체체 찬스 겹 차비네 나 계란 그 남 차비 아니 계란 예 공을이
1: 어찌 계란 계란이 니 가난히 해봐 계란 게 이런 식이 있어 나 저것도 제 대요하니 타무디 타무디 계란 진짜 나니 쌤클라
0: 공을
1: 계란 게
0: 계란 게 나와 주스 표현한다
1: 어찌 와주 예시 봐센다 소모비야 와주 어 나니 펜주 교육 해봐 차스게 땜지 근처 세워라
0: 我听个没啦。
1: 哦。
0: 雷达，你起来，罗马我顶这锅边。让个气度，绿东西拿前边，让个顶住，哪没打人边？
1: 第二顿打别都落下来。你起来少点酒，起来个什么叫你用的？是你怕广州落地？别个错也好些，他都上的也好菜呢，用的？你起来了，这是面对需求，用的啦。
0: 我面对什么个？我过来的客人，俺客人搞不定这，俺客人小姐住嘛的，公儿，头，俺客人给没的。
1: 呀，不急，土路也困难的，看张宇。
0: 公儿。
1: 呀。
0: 客人眼水把酸的，俺客人没特没，俺客人搞不起来哟，俺客人给酸的哒，没自己点着瞧哟。我贪难的，我搞钱呢，我也难的。
1: 哟，我来哒，我来哪哒？呀，既然同同等等难边呢，俺也都不接等哒。
0: 来哒，你既然搞钱呢，就等等俺也要了呗。
1: 呀，你既然说，俺既然搞没，就是上么？既然说起个什么事体，你人家说说。年里生了你们那吧，去让土仙那收银，一年年日完了，但去让给俺妈接着呢。
0: 雷达，雷达，让大家都打雷达，让出老实的。雷达，让给俺顶这钱呢，让给不给的？

0: 롱지 고덕 바시기.
1: 어, 담아서.
0: 아,
1: 담아서. 탁배 챕시. 예, 메디 가친구.
0: 더도 고덕 바시.
1: 담아서. 탁배 챕시 비토.
0: 양라마 돌아.
1: 레스. 喂。
2: 王闯，王闯，急，打对，打对些。我得不及喝水。我得不及喝水。哎，俺你那里是没动，没动死。他那个那个里痛得个，就得喝冷气。上班了，俺这就吃过来，还是送过来啊。俺他那个没动，过会儿加也没动。 nga khare a nga kyen zuna phu de ta re ta ba re sing a me tu s ra la bu chi ke a chi du ma be a
1: ke chi ma nyem de se wa de we
2: ni ke chi ma nyem khar che so ke zi so do ra yu ba ke chen la tem ta mo nga zu na phi du mi ma gu du lo nga me tu ya a ra tu s nga kha me ku de ti de te cha ta chue de
1: kha re a ra tu s wo de zhong lu me tu bu zu ba
2: zhe zhong lu me re
1: zhong lu me tu ba kha zhe xie shang ge guo guo ge na tu s wo me tu me ba
2: 쇼에 알레마츠비베 점블링 미상메기네 랑게 모두 디코고 코나 이브싱 마리 미시다게 티 중루메 이브 쓰고리 마세터 동 중루메 피저 쓰고리
1: 아지 나 라니게 나스네 게스 제 사비버 랑게 빨라게 갈 수네 년당시 아지 퍼켜지버 콕부치치다 응고 가져오지 是吧 마제 삼르스토다 네조 근데시네 초니오시 라스솔레 삼르스토다 수수에 지단도스 너주도와
2: 니에 삼도세 삼당과 장바브리 장바바 삼르니보다 고차부팅데리
1: 자기 예발라 갈수유
2: 갈수유 에 닝시다 삼르니보 고차부팅데리 수유
1: 왜 자체비나 마카제스로브레 아시 이제 탈 가만난다. 겁을 뛰는 당시부. 마세 기란게 창매 뛰러 티제 수나는 왕창 기부 교지 원수 것이.
0: 창매 겁다 뛰는 지고 어렸어. 나서 내 예칼 예비 너 내 뒤 뒤에 러르베. 나 롱기 깨봐. 시리 참치가 죽이.

0: pesasu.
1: Ah. Kari pesasu.
0: Pesasu.
1: Kari so.
0: Akemendo. Deda. Leto su yanga junda.
1: Ah, ya. Ngapja ti ti e tu mo gobe.
0: Ma junda.
1: Kusi.
2: Nge sigyu.
1: Pechi kusu tipsi.
2: Kira kuluma nada. Nge sesi shucho. Ma se nge chen di kusu tipsi. Takyatola lumi tamar chinil yi jima na simne jangye kashe ge tase man twa chi do kanso chok ta su bri ge le la kun ju le tu yi chin nang ma de kira ge ni ba do kina zu takye di gu jin da la na zu ge le la da li zen de yi chi yu su ro na
1: tin jama na da ma na da mong wi chi di che bi na ngan zu le zen de sing ge ma ri tu zu do che na da ngan zu dak che che je kira la jan le pi chu yong du ge le les les
3: di de tian da xue bi gong se bak zan ni bo xi la xia xia da ge de xiao le
0: 갈세서
1: 미신 나가 근데 심에 규메 랑게 아세세 저규 김에디 허원 주시베 산 남지를 민당 가주규 토도 레가 격 초딘 제 세제
0: 아 띵가 많이 허셔시 너니 바르네 주 가게메
2: 줄레다 투수 딘텔리네 다 초먹은 형도게 저 디 포모디 통로 딘 제고 디네 키니 샤바가 넘규다 소프트 잠반 지 딘기 토도 예 체면서는 수이 지그래
1: 上街啊，越界的阿弟，上了，干脆停车越皮。今年俺是带你们到点啥别？
2: 咱们是马学了。俺就来这地，让给雅杰送你点姐订过是。他的让给你入车皮呢，总在海里面洗个月。他让小给马学公司忙过去给忙完去的洗个月。小雷达，查到了叫让送你，别的没人都是你差不的。偏偏粉丝忙过去给他叫让连生登面洗个，俺你小给人家叫让那你特色下来是。
0: 他能叫那个人家去唱歌吗？谢宾呢？没对手不切都没多。哼，他那最近这肯定少些，都是你儿子的年别是可是的啊。得给些点么多，给他你也说的。

디레스리 디닝가 허완중의 카와기오지 나야르 토유 기츠마치비나 런시키비스기 제자니 니츠슬라메요 삼지 모라게 칸라스데 치비 나피게리디 모라게 칸부디니 심준의 시수

0: 응 맛이다. 저 자고 쉬다. 저랑 셰브도 저 문에 비.
1: 라림베 비 따져. 예셰 문에이다. 마 키라니르 고다지 가져오래.
2: 기니 카 예베.
1: 기규 마셔.
2: 기게 제베베.
1: 예. 년나 개죠. 내 주디 괜찮 뭐라리유. 나 뉴스 보니 했다. 이내래 다다. 선규 나랑 같이 해버려서 가스래.
0: 어찌 쫄래다. 쫄아 미니 월 추샤.
1: 갈라 봐.
0: 삼돈다. 급히 티키르베. 쫄아 강변나 주유다. 다가능시 강변에 카체야. 주임 삼아 미세세 딩디 빨리 쉐브리 접종 낭도다 넘주 최다 삼아 민년에 차고 쉐브는 실샤 쫄래다 권해 죽부도 완준게 칭아 쫄아 권도 취지 디나 처음이야 구디에 허리
1: 근데 제가 하리나
0: 더도 하고 무스게 쫄아 깡촌 디디 치추어리
2: 예체는 정정에 쉐바 김제도 탄도 조디 차도강 쪽담다 기지 자마르 신예든 수 까톱치 혹시 탄다 미초메든 수 원든제지다 수미치수 지게 지르시에 내줄라 좋아 승부하지 그상 수지 내줄에 틴체 마시베 마셀리다 계차 유베 민스시 계생 안주 내줄도 독수 욕시 앞이나 안주리 전다 공세 슈킹 예부 속시
0: 시 타주 딜레 교고 탑시시도 한다
1: 딜레 로교성보다 냠레 공수 수요 커발리죠 기라니 파친지 대신 야오시겨
0: 저 가르쳐가 좋아
1: 어 완전 제가 루기

0: 내 주실 안 모도 미사디 귤링 마시 미디고 내 파경사 하시자 파고라
1: 나 심기우 큐놈도 알릉 내 된디 김베 샤오틀라 폭도실 하충부리 왕고군다 노노 내 된디 니 타모데 켈리 되네 야 니트 샤오시 머시체나 포무숨갈 가로 데키스 삼쇼 타모데 동부 잡지
0: 미스니에디 메치나라 강에다 다제 망스 채우리 딘제 채는 신에 첨부 채우다 너너 다들 로친 주시버 내주 도스 채는 야가 요시 是吧
1: 지나게 수박 좀 쎈도
0: 마지 군이 지도라 다제 채우리 이네 너너기 심나라 군지 장주는 용구마시 딘제 채는 군이 니가라 땅용마시 학바도 광고 권원의 쎈는
1: 이내 안 노노 시그데 심제도 뭐라게 시비 너 아스
0: 녀랑러 삼자 됨잡이 그제 시내 산 나그든다 수부 아들인 대용제 랑러 슈즈고 시호 삼추 상게 갈에 다랍 교제 동세 심버 카리메 하고 위에
1: 가지
0: 창고 시에나 슈즈가 치러 참배 미도 디 장게 나와 조미도라 슈즈게 나와 조미도
1: 기랑게 레이더 수구이 분예 시규 군이 갑치 뉴욕데 차부 조무도 샤오즈게 셈능시 레이더 수수 가로 인베 소나미도스기
0: 제자 장게 그두이네 뭐라게 니마 가로 나와 샤제디 워지 장군의 셈나 디 차부 미도 피글로로 조미도스 이네 장게 삼더 뉴욕에 장의 포모 내도 가리기매
1: 기랑게 샤오즈기 시가 딱딱디 무도 수구이베
0: 마탈레 지도사디 처진의 요구 말다 是吧
1: 뭐
0: 슈즈르 탄데부도 참배 미시 토요 말이 스네 처시 이네 녜체나 슈즈 수수에 수소 참배 미시 수이메 하코와 말이 제자 참배 미도 토바 차샤네 뭐라게 통과 말이
1: 결항 공주 전에 샤오즈러 수차부여래
0: 슈즈러 미딘제시 토고기 시차부제 참부제토니에 나르다도 제토없다 칼라소 토니에치 북하시의 능시 한부차부매부제 디네 갱골 시주주 토니에치 조치슈디 포모 삼르다시니에시 토고기 부디 레가 가리이네체 야포무 삼르 하코니에치 학삼 남다게 참부체 슈즈러 댄자기 초나스제 토부고시 겨우 초기 제 토니에티제 장게 싱그유베 산두다 치주 니우 능시 슈즈러 워 푸딘제스 고르다 초기 제 토니에치 싱그유베 뭐 장게 로스 자외 페미티즈 내수 가리네 토사합시 뭐랄 타느께버 학삼 남다게 참부 치신이 고시 치주니 원능시 클리클리 수소 최신이지 시스웨 아니 슈즈 신의 클리클리 흘러 퍽퍽시 투수 고르다
1: 결항의 숨도서 고알륜 각수도
0: 아지 랑게 함고야 갈세브제 니랄러 디제세야디 지동사대야 투수 고르다 클리클리 신의 릭주용 고시 장게 탄다 제고야디 자원이네 주도 시교 마시
1: 아 니에치도무도
0: 주베야 샤닌다르시 포모주제데 다오누수소 된다 신다르스메베
1: 나 된다 가리요
0: 베차샤너 장게 수수 된다르 삼도 돈다 장게 마심구도 지다 은이 발기 내주 도세네 용구르바
2: 세필라 착제서 교 레다게 페메 핑지면 야도
3: 와 미드르트과 더든 골 추미기 레가 티르 제제 오네 항상 고야라 레
2: 페메 핑지를 갑체베 갑하세레 더도 되규 레다라 모로웨 가초 몽고여스기 녜 미구치세 주인이 된 게레라 진짜 요르드 삼삼미.
3: 하. 다다 진짜 제아무도 돼. 엄마다. 더돈 레젠토로 밀로스로 시작하지. 꼴로 레어 진짜 치고리.
2: 아, 이내 년조 리르사 타리. 맞아요. 마사비모도 콘스 참만 치리.
3: 대원이다. 네 믿으시라 쓰기. 다다 단내 주 타럽슬라.
2: 비스도메. 불로메 라리.
3: 야, 믿 믿으시래.
2: 믿으래.
0: 오지. 키란주 그주모주 미겹을 갑시기니요. 혹시베. 대차다 주샤.
2: 다시 내 시시듣기.
0: 미마호 티제시 더 나도 없지다.
1: 뭐이 도싱이 잡자디노. 미즈무 나르유사트 코네르샤. 바르급 케블 삐리. 녜포 미티르지 제비노. 녜포모 미도 나르유다 차르.
0: 로챵부 디제 레브리. 더도 하고 미도에 차다가르 이지샤 요르베. 가르셰네 이치제. 장게 내주 제주 제제 촉동 정마시베.
1: 바르세브 디게샤. 방다 공제리. 제일이 뛰노. 거기에 님 싫어 맞자.
0: 야. 어찌 나도 롱 뛰고 오지. 네, 잘 쉬다. 네 잘 삼다로 챵삼이 무도. 제만에 아 제가 요 먹다. 거주게.

0: 수조가르교.
1: 마시. 망군의 주도 비오 마시. 망원신이 망고 여시. 수조가 되는 거 됐어. 됐다. 제가가 네가스 구지 마시네 지바. 네 또 비게 샤바가 년 지바. 긴인욕 쓰면요.
0: 요 마시.
2: 빨라. 이만 안 지나 내수 갈라네. 레다게 람사 로우치가 용시. 다들 레다 내수 뒤질러드. 그랑게 라키 맵나는 용마다.
0: 디싱요드 약다 효마 했삼쇼. 샤바갈뉴.
1: 하, 영아. 샤바가니. 러시. 됐다. 디게 하고 싶어. 싶으시다요. 야.

0: 디시비가지
1: 야지
0: 어시알아이베알아스되게댐테르지금에베야
2: 알아돈이우마시라디디너알아돈쇼미오
0: 디시인데알아돈비나깊실하이얼다

0: 나는 집시에 가시에 러시 남직 여행 걸 라가 쳐왔음 것도
1: 당기 와라 닥터 딕리 쳐보죠 라니 해요 말 쌉죠 你 라치오 보모디 영유 수레
0: 아지 영문의 원식 매 러시 또다 멋있네 남직 여행 걸 가시니 해봐
1: 다들 그 니래 해요 말이 자꾸 쉬다 영유 수레
0: 다 你 라를 근데 쓰셔야 영문의 원식 매 시나 다랍 꾸지.
1: 라경호 식면어. 다음 시비시 타면 제 같이 가.
0: 아, 녀노샤. 녀노샤. 다 녀노샤. 용도와 러쉬.

0: 저거 십시도 씨. 내 광에 발이 진수게.
1: 세구쇼, 드디 광에 발이 미도.
0: 너가 멋짐지. 나 또 그 시대에 부도가.
1: 드디 광에 발이 쪼니에 리미도. 기라, 신다 하르쥐가.
0: 쟤는 가서 해도 쓰다. 대상 쥐바.
1: 레스.
0: 다 가서 이. 你就给死死！
2: 出表旁边龙姐姐，玉鹏东西贴了你手背，别得哪儿倒啊？
3: 家那边，俺老姐嘛，接不接？
2: 人家到了的呢，眼睛都没堵。
3: 你也看见说？
2: 过不了你们家那土多冷个嘛哩，土多没了，俺第四个月碰个四个人死了，看那么老子吃过个，土多让人第年就搞了呗。
3: 让给俺爹那侄儿打。
2: 你啷么懂？
3: 你啷么当球么的？
2: 让给多点几对的，没了两个鬼那么多，他多简单看了。
3: 让。杨啊，你弄钱没有？爹让给俺全面上写不的。杨啊，前头的俺让了，退休没哈毛样的，俺最大的没点过，让我那喊声个的。
2: 吓你这次，我这边了。
3: 他都一千么多个。
4: 喂，喂。
1: 老，谁不需要看那嗦？
4: 阿姐，
3: 你给我打那是去修。
1: 来是。

0: 괜찮아도 야우치두게
1: 네 가르치베 그래
0: 폭삼 응인큐
1: 랑게 나 처먹으다 네 폭삼 응인큐 쓰르베 랑게 나 레마 쓰르베
0: 아치 샤 미냠 치어 쓰는 형어두게 네 소모큐 쓰아 콘츠 야우치샤 쓰면두게 좋아
1: 콘츠 야우미 도 쓰럼누 그르베
2: wang gong kun qi zhu qi zhi xi ba ao zhu zhu nian xia sam xi ra da ni nian ran xie ya ta jie bi wang gong kun la lo wei zhen ne po xia
0: ya ka ba zhong a
1: nen bu ga gan
0: gu da nian ye

0: Kare. Mi shenda la gabu yus. Nga ta zem zeb yins. Wang Guokun, rang gune chib zhong ra shi ar.
1: No, no. Rang ngam zha ma shi ta.
0: Kare. Lomwe zhenne chun chu jige rang la dar go su yub zhibay. Rang ge nga gizhi chang boyo xie nu yung du. Rang ge nga yi chi yo ma re, yan su so yi chi yo ma re. Yang mian na rang ge, nye rang da nimbo ne shi chun de yo ma re seng gu du gui. Wang Guokun, rang ge nga tong chu ma jen ge ri.
1: Oh, wu yi no, nye rang tong chu che me, nga tu bi gine rang lo do chi shuk po mo di. Ngu ne, nye, nye rang chen du min du la, ga le son du min du.
0: Yung ma re, ka che go sam chung e. Che de nge mi le ka che do le be mo do, mi shen da ye nga ka che do le chao mo yo. Ka san gi ge jia, che xe me, rang zhou chao mo yo.
1: A si, rang bu gu na wo ma chen yong du gu a.
0: Nge chen de rang bu gu na wa zhi shi. Rang ge ka ten zi le ne min du.
1: Nye...
0: Rang ge nga, sa chi shen da le chi gu le. To do nga da shen da le gu le bu din zu. Chang mo ka ten zi le ne ma rwe.
1: Nye ka ten zi le ma ne ba. 그뒤에서아 나 년원의 신태도 개체 뭐 말이 나 남에나 사진들 좋토리 제 말해 이 내탄다 네 삼바 나서야 후주지 순도 치아디
0: 쟤는 애라 로고 쳐 아 니 뭐 용기
1: 아, 노노. 다리나 나자. 삼루베 통수. 저월상게 초신다지네 삼단나 용도고에. 저 삼단다. 계승은 님보 대유나. 얘라 베트 전제 대흐리. 은행아. 매주야고 춘체 통마리. 은행아 누수 첨부리시. 매주시야기. 심루베 차시. 교령부 첨부이나. 맨주야고체도마리 아니 나스디 베두두리 랑가 삼더뉴유베
0: 이네가
1: 노노 뭐니 저와체도 뭐니 저와체비나 상마야고 용바 산에야고 열라 나레야고 용바 노노 산탄트로 추추 송사 마모바 땅고체 망부요리라 这多点呗，忙活不用过的，是吧？我嘞，我是说说能没得跑不远的。
0: 钱能啊？
1: 我你怕了，这种小的，一年，宁波这边这种长娃，这种十岁的嘛的，可不的。这种的那种钱为呢让了全家需要到看不见让什么学习我忘过空的让心定的这个月给退那么一下这个
0: 母后我难得个没
1: 你先上么什么学习我没被给给所以现在没来个上么那种钱给我们了前头约不上嘛，叔叔吃个粥嘞，用不着嘞。俺们呢，让几位用过的了，台湾最多的位用过嘞。今天呢，俺们就也不充足了，也让大家用着。各地的，让台湾也来暖暖气，吃不消，用不着。

0: 배마 체크하고 있네. 깡부니 이게 조금 먹고요.
1: 야야 갈신겨. 미랑 그 소리인데 야 담아 요네 왕고군 그 첩제 동아리 생애 겪제대 판매자는 응윤련제 보모고가 다야무도 갈신겨. 람포효 인사 톱당 가려.
0: 나 톱당이 매 가리. 나 겪어 말 있어야 가리나.
1: 미랑 그 소리도 통큰 듬에. 미체문인데 소소 캐진 동아리 양에 간 길은 예쁘지. 돈도 괜찮긴. 보모수 소소 미지 튼제. 파고 랑스 로지 제 말이.
0: 자. 드리라 심기 메자. 컵도 다 같이. 네 롱체미요.
1: 라사 저 라지.
0: 왜? 고다. 장민의 가르스 위에 나시에 뭐 주가.
2: 很多话想对你说在你面前却很沉默
3: 你的双眼隐藏着
1: 看啥
4: 看啥谁不是那人啊你让给我被你这穷鬼所查死让给肯定写那篇吧
1: 勇啊我怎么用你

0: 아다 구쇼 왕고크 가로드 교딩게 제비 그시
1: 你也就好了，俺弄了，你不得注意了，你莫让了，他什么都给他都去，碰到早晚的都给你，俺莫让了，我那搞不赢。当我遇到你，看大爷，王国公的，你不得去瞧呢，我就不听你的了。你听现在，你妈妈等嘛的？一个，你不得，自动藏嘛。 지도 스피드 말이 거브리 제도디 레도 체비나 라라 천자 수용도 커버리 라 세브 쇼시 나 왕고 쿵기 라 심띵네 쓰기 디 투 남야 샤 쓰기

0: 테린 칼라 쇠메베.
1: 테린 야장 소자. 칼라 랑가 소시.
0: 녀랑 쉐빈바. 테린 아 게글롭센 슈. 칼라 쇠바 같이도 아라.
1: 상게 쓰마사 슬립싱 무드웨.
0: 산디 럭고 삼데어 봐. 용아. 그시 你也过得不起
1: 上班了，天天是来表面。学位，上个天天是没写人读过。哼，上个听嘛啥事，他直接是读过。前头去上，俺哪个说了，肯定是有些吧？你还是别回来啊。哼，上个提供那句些语言，什么嘞？哼，你让写好。
0: 빠라가가 류준 당장 오네. 갈래가 시로치기. 나랑다 갑자기 김도미도. 소디 탄당아. 또제 시로치기.
1: 또돈 클라스 와교.
0: 종우제 사고르베아. 자. 자 아직 근데 시요. 김지장 뭐 근데 저거 미랑가 식매베. 니다 차도 근데 잘라 뉘다 뒤뒤다야.
1: 산다과 잼시데 뒤니랑 가셔줘. 가셔줘 아.
0: 잼제야도 니가 초이. 보고 두고 대자다. 깨부쇼 상매 푸드리. 장가가 30큰 취미도
1: 첸 차도가 잘라줘야디 네 폭투이 뒤디다 메도 교전다야디 네 집에 집에 이라가 시거이베 아
0: 야
1: 왜 빨라
2: 왜 내가 제수나 왕자니 보나 칼라사 쇼 아 네 치치 제사
1: 레스 빨라 도스네 제유 나나나 라라라
0: 가봐라 봐
1: 巴拉加了，克拉什么啥主意？中国结束，下面呢？中年结束，下面估计结束，你那么想中到中国结束？哼，
0: 用啊！

0: 레이다리 카바시 깊지 카라사가 쇼럽다
1: 깊히 레그유 용토미도산
0: 허지 투도 알려줘가 왕정 카바유 왕정 같이 했어
2: 요네요 마요네마요 도스틴 도쿄시 주도 나오마리 나나 취해도 야키니 같이 했어
0: 노노 노노
1: 더 참을 좀 왜 메탄도 예 잠시 봐 빨라게 시그디 하마호브는 마시 나와 뒤에 당고에 요 마시
2: 왕초가 나와마다 내가 나왔던 거이 수수고 로제 나 주고 랑아 소리 욕사니 여스베 이제 고다슬어 부여
1: 계란이 부구 나와 다시샤 그 뒤에 참을 제우시

나바린게 공감사 디른데서 아즐레제나 시진핑게 등수 주미 제류 배 탐변한게 주미 람체 디네 양자로 도튼시라 남이야 남의 유배 닝수계데 쇼용네 당내 용시주티 定서서 别个些别 난퇴쇼이 디린 당게 챵세주준 지접세규 균형세네 당중앙게 왕차타 지규지규 인구지 송종 타지도 세고시부터시고이 당게 챵세주준래 슈갸나 니바토 당중앙게 왕차타 지규지규 인구지라 송종시규티 랭엔 앙탕부르지인구 당낭도네베 챵세이내된타다 타르도네시에비네 당라 로가라 이메티제 로가르부시규니 군대 땅미레 니바르도 유고베 죄람시기 로니 가르큐나 죄사 남사르 캡제베 규르메게 로도타 진루 헤메 임베나 고제야 규베메제베 슈메게 닝도 최바도니 식고여종 냠미 그룹에 라게 좀주브로 뉴스르데께 땅라 원메로베 방아르소 원식 바오 창례데베 지소단데 땅라 로가르 심가르기 제바캬유 땅라 로가르브니 니바토 카시니미타 샤겐민드브시 인고바타 셰브세기 세시인라 라랭기 세시 티베냐 인신 땅주양기 특수 규제 타지도 라다라 터신시베 토네 세보르 천고 특수 먹으로 나도 딘 개팜 레와르 동사르 제바타라 중앙기 딘르페베 특수 규제 타 당 전주 참매 심시신 라다르 튕겨 세고 뒤의 남바군토 당의 구제 레시베 인신 셰브세토 딘보타 륜게브시 인고바타 당의 로가르바타 당주양타 로직 심직 세고바 셰브세기 드림타 셰브세기 드람 지송 네모 세고바 셰브세다 드림 군주 륜코 제기 니슈 균세 메바라 체로 동고바 도시시 당의 군도는 년바타 당의 튕동 기르 주비 차주 무엇을 규르고바 제기 시단시는 니바토 人一个 셰브세기 라소 유고 중국 공산당이 포섬타 대승리 마크스 정록이 대등기 대매타 공산 정록이 포섬 첨부 중국 개수 대인비 지소 정록이 퇴몽 포섬 제의 구지례시비 퇴럽사르비 중국 개수 대인비 지소 정록이 공부 롭정타 과련바라 송제체내 마크스 정록이 천대 종법의 송종 망삼타 십삼 로고부타 마크스 정록 중국 제인의 규루비 천대 송종 망삼타 십삼 로고이신 대다가 난도 캡이 마가스 진로 예랑쇼타 다와 퇴시지라 니신종네 심는 작업에 토네 마가스 진로라 대심 땜부타 이시 펴부시 문제 도부시부타 푸선타 대심디 랑심게 람드 쯤에데부타 심슈지도 도베 라소 도부시 문제 차바시고 푸선타 대심 규미 게미든 중미시라 레 라브로 진종야 체미도 nganzu nyamse chenpo shi tektubo ta nyanga rikshi kango che tubo che go xin nyebar tu che le xin zubo ta pu le gengmi dene kongzhen rinu yi poksam chenpo ta zhungwe khe xun denbe jizu rinu yi tuimong poksam warki zui zhub gin zhabara ngunzin samu che dengzu xi dendu dang che terdu kongzhen rinu la yixi denpo ta maza rinu la yixi denpo chan gobe yin nganzu jizu rinu yi tongme 推人的内心，中国开学典礼，制作人如果下下主品预备，省了明白全部参观。那不听见，提人来在选择他的时机，姐妹来在那养家节用。

그러게 나 기부실라 나 속여 나부지 미스 마메 가제다나 싱바시브리 셈드웨 제마시 나 쇼마나 아 나 기라님도 데르주다 님님도 요고 그러게 나 남야 그러게 奥特曼이 쓴 것도가 奥特曼 奥特曼

0: 짱고 교십 좀도 가. 짱 건다 세약 치도. 니라 다시니. 가리. 가면 누구야?
1: 정준, 나 랑탄의 가르 치기 내래. 따다가 참셔 지그리베. 아.
0: 니 참샤위나. 랑가 니치도 가리 내신이베.
1: 용아,
0: 용아, 용아.
2: 이다, 양갈 좀 다시다.
0: 지금 뭐라? 띠니에 기랑자네 뉴베 코르테 킹키디 지시다.
2: 진일이라. 네 거도 되게 차르고 지든기 뒤식 지메 전제 용을 네 바르고 이 굴라캬지. 그랑게 콘토브 제니 전제 되게 쓰이나. 차르고 지든 뒤식 지메데 카고 싶지 말베. 로.
0: 지게 보라. 나나 창마 총경이 해줘 봐. 간단한 저 용보를 하베 쉬고 다게 죽어리. 시선 나와 당 말이.
2: 난거 난거. 아, 용아 용아. 예, 민다괴죠. 뭐야, 긴게샤사. 기란러 리젠신다케 아윤아.
0: 듀스 딘젤라 본명 과연 그랬지?
3: 그래마시.
0: 야쇼.
2: 레디. 디니리라. 쟤는 대단한데 봐. 너. 야, 쟤마. 계속 계속. 야, 됐다. 야, 진짜 재수. 네 장아 배도 좀 깨긴다. 야, 동시. 레차니 메바 동거다. 봐.
0: 야, 산초 지치. 야,
2: 동시. 아, 야구도. 아, 레디 벨라 벨라. 동시 또 봐. 야, 잡는 배도 좀 도와. 와야. 어. 이샤 이샤 야. 뚜다. 뚜아. 야, 뜨시 뜨시. 어디 제 맞다. 야, 이 치료 제.
1: 어머.
2: 개요 마비. 이 치료 제. 어제.
1: 진이 过来。
2: 你去方便我怎么讲啊？我操妈的，你去不行。
1: 请你过来。
2: 我怎么想？你别理这里，我们进来还有嘞。
1: 过来。
2: 今天这个，你看那边回来，别跟这里，还是我上不着啊！慢着点。
0: 你，就最近这两年，走到俺们这一面辛苦的快。你，谢我。你没有准备，接着还是人家去死。

0: 야 정말 왜?
1: 계시 장게 신통 꽃이 삼나
0: 삼도 큰 정도 당 맞지 얘 치야지 신통 다들 소화 큰 제기 유나
1: 장게 신통 소화 큰 제기 유는 성비 열어봐 낭담이도 아니 니가 낭담해 장로 대치 계시 이마 치는 아님도 도와줘 뭐라 도와유 되네리

0: 장게 삼는 심하시.
1: 지난이 겨우들이 지그리 삼아줘. 예체나 지난이 산다 대대 기부 여지. 네 그때 시고 몇 시구유 지난이 수부서 니 말이.
0: 要拿，要拿！我给谢雪，
1: 雪的，我，这是考虑你的雪的。

0: 자, 니 아재란 게 니 소식 리 삼삼무쇼.
1: 니 아재 집이인, 니 아재 라질래제 추수질 곰니 쟤제 수입인. 예예예, 가지가.
0: 니 아재야 마시베.
1: 아, 니 아재야 마시. 니 아재 쟤야인. 어, 또다. 니 아재게, 니 아재 쟤부터나, 나 두시냐 능시 님규도 삼응해.
0: 아자, 도시냥 계좌위배 매송지다.
1: 아, 계좌위배 매송해. 마지 마르배.
0: 아자, 아자자, 오늘 조정유를 가위배.
1: 인과충, 나 조정유를 오늘 가위배. 조정유 속도 침부다 냠퇴부. 시가 잠부, 표주전지리. 마세 기재 몽고아리. 돈도조아디 응유여리. 년前 나 조정유 직딘토 표주전 깁지리. 딜라랑요마리. 当我猜下主意，请别那个带球人，主意大拜拜拜拜，我主意大。

0: 전 다디 다가된 케비다 토제마나
1: 시겹지라 토제나
2: 야
0: 선이게 간다기 손도서
1: 노스
0: 전 다디 티아 토제마나
1: 신남자디 정신 토스 그런 게 저도 되자 뭐네 박자 샹스
2: 라노 데치 녀란다 카친 마지
0: 빠르지
1: 됐어
0: 뭐야 페다
1: 용 페다

0: Kudora chin remare, Kirani niga pinzu gabiori, Dusia katan panga, Kuka seja sepsu, Kitimari, ya ya ya Kirani, Kisha de a nyajo jen yu soa chin. Ransun gyu jamaja di, Yawaja seja chi, Malo pangujula.
1: Oh, yes. Ryan comes to Shisha. Shakam Chimbina, Lupsula, Miss Resto.
2: Ah, put you can gi, boo he. Ranchi gi, Pomachoki did dinner see, why you shin?
1: Guess it again, Missy Giban went to send Jibbe.
2: Missy can lounge, Rangi Mahombe's under the men.
1: Nesu di nye rang la, yinji sese xie gui. Ouji la ge sibe nesu di, mo xie qie na, li chun chun ge aratong ga xio sa. Pei jing a, ra gyo xie zang, sirbir qie, dun de mi xie du ge ni, nye tang bai yin, tato mi bar gyo xia. Nye pomo de ngo xing me, sep tong ma zhong.
2: Ngo ma xie nye tang bu yu bie, rang gen cam ga ting zhe qi yu bie, rang xie ge jib qie wo shi bie, lo ba yang bu chung a.
1: Rang yao du, ji zhen yu yin do kang bu le.
2: Su kang bu le so, rang da le yu ki shi, jo zhen yu nye chong bu shi. Yu xio, rang zhe xie xie ha xio shi.
1: Ya ya ya.
2: 아지 가지가
1: 네 쌤쌤이
2: 라글루다
1: 네 쌤쌤이 우여경아 쌤쌤쇼 가사나 지상의 비상 데스맵 차없이 제사 지적 유게 라는 칸쿠싱 아샤 저 유게 라는 다도 차심으리
2: 틴제 이니 가리요시 간다 장단 저와 요마시
1: 오늘 저와 요마르베 오늘 제나 다리 내주디 김베 인의 조사촌이 롱샤디 달로토치 디담산시 당은 이 팔라 고급 여름에 신통 장경 안내 대체 내게 불어 나 더도 가비 왜
2: 미치를 가비 휴는 미디 가리니 호슈주가 쓴 거지. 인형아 라다님도 대비지를 라는 요르시다 쓰스. 자샤 공시 김차 참무 매입지시 마틴지 진투미도. 예체는 언니기 지도디 기르심차 자샤.
1: 지도세야도 멋이네 기르심리.
2: 미스보디에 지도지고 체도 마셔봐.
1: 와야. 더디 버시면 용도 왜? 더니 얘랑 실수 타마디 맞으셔. 쌤 집으셔도 되시.

0: 지 가지요 감지 교육에 먼저 다스게도 삽다다 징버 냐이니 차다야 삼다차 동가 리무트 우리 경고도 오면도
1: 경고도 경고도
2: 그다
0: 냥 야지
1: 그래 알레
0: 아지 인다 인다 인다
1: 인다 인다
0: 이마리 지금 라고 켜도 국민도 지금 저 인다 신진스야
3: 영아
0: 야 섭섭치 영아
1: See ya. Go back here.
0: Yeah.

0: 그래도 랑피게 그대 총사.
1: 네 차르구 선배레로다. 생각 주도제 대비. 타유기 차르구 소샤 제야다. 코르트 페이지 다 먹고 탑시 시켰니 맞죠? 랑 그대 총소.
0: 네 대 소르지게 로봇이 없으기. 이내 당당 공사 민유뉴 선사. 나 저 퇴사 사마도 콩라. 주치지래 사미도시.
1: 주치지래 요마시베. 내 돈 사원에 타주 투야 요마시. 여나. 티네 마추나. 나저 점자 총도 날깨치도.
0: 되게 용마지. 나저 걸어 용거 점자. 나스네 고수지. 다들 투수 양비는 미스 가르승 그래. 정주 비게 그대 정도.
1: 장례 탑시 개매 봐. 전주 탑시 용스 이래.
2: 담사유, 담사유. 저. 나 코트 손수들 이 이내 콘토스도.
0: 콘세 내가 제 말이. 윤은 지금 여리. 정주. 다리랑 게 제시 침부시 왔어. 나 차르고 지도 내다가 내 돈 침부시 당시 돌 삼아줘.
2: 저. 나 대형아 드려 다 먹어. 弄得 교육장치.
0: 哼, 我这我是在这我企业公司的营运可真实的啊，跟企业的名了虽然是，看他乖乖碎碎些，听我讲起你来。毕竟，其中有成公司的那种。嗯。我那些呢，我打这有些些啥，专门特别经营的营地，让这边呢差不多。我那是边。嗯。
2: 이는 발라다 어부지 라게
0: 발라 미 그제 지면 상가 신세로 콘카다 드제지 유림 덕 말이 중제 덕시 자르고 시도는 게 처음 사업시 또 두면 공부 시에 마도 능 군이 형태라 두고 능 말이 어부지 라게 라주 나 전부 도 숨기 세상 먹고 능 말이 와야 다 된긴다 선이 쇼게 네 속에 손도 터라 권해 고샤 세세 지기
2: 야시죠
3: 장게 요나르미 삼나 체브리스리
4: 옹라 크라시다 디 페이니리 체능도에
3: 페이니 전준게 범디고 신유용유 이네 바르나라 겹로체 대샤 범디 임바자 주 동마시
4: 옹라 모랑게 군교 도로디 니체교인
3: 아 잡아잡아 카스카리오시 모라임바 컨테스 자주시가
4: 옹라, 브랑게 켈린스. 영남 강수제 루지 체샤. 마세, 민인구 챙겨주샤.
3: 주인구 챙겨주샤.

0: 快上车！不，老公这是卡拉斯自己啊。不，卡巴马西亚，他卡拉因的。 보고지 칼라 디니라 소다 튼데 아메 가바제
1: 오믈렛 찌 주다
2: 그나 야 什么 소도
3: 추구르 챵즈 체차나 타마르 로글람 조웨규
0: 보고지 다 어디 찌다 숄지레 데 민도 엔 숄지 디지 사다 아메 가바야
1: 다 카바 추즈야다 응에 자진치
0: 다 카바 추치엔 솜라 난레다 갈라 칼링엠지 아메 가바제
2: 제제제 부다 아메 칼니시 다 쪼쪼쪼
3: Kabar gyume temuyi, puzir mezi, zhe cu nang.

0: 你也疼多，米顿前辈迷了，李晨俊连红学院的朱露尼尔就无影，体力能存了，你玩的公司内卡车有余。哎呀，你也给谢茶，咱们聊谢谢。
1: 정준이가 자르고 치던 채도 승리시라 되어야지. 디디스비비는 가린 사오래. 디디 태차다 취업이.
0: 아 태차오래. 네 디디 재산부 장치두이. 디디. 상계 쉬다. 정준이가 꼭 가르쳐 이미 쉬다.
2: 그생 예발하게 장다 표면시 탐교 재업시비디 정준이가 당교리샤. 미유디 언니 가자 등지도.
1: 오늘 대시라지. 내 수디 니 펜수 저와 치기베. 지지진.
2: 让给桑德大伯，你最近这太阳的，我让他早晚的搞买上去不是？
1: 让给这人弟弟些，你有了呗？
2: 啊，库鲁曼纳达，库鲁曼纳达。要难，该起的你老卡些是过去，我是你你什么难了，你也得些啊。你那开药嘛的，该起的给我们节目多，你让他讲白些东西，说不是？你让他学天说，到明年三月我都回啊。 妈，让你们多点呗，你那么的，老卡些是当兵，但你这边呢，怎么跟这是单位没线了嗦？我是没被给这些呢，怎么连地拖了？你还是你流动前途吧，你那让流动前途没多。欧拉。 나 죽인다. 슈아.
0: 让给 고중회, 고중회. 영화, 영화. 얘네라, 권도 난게 겹중다. 도쇼 시험에. 让给 봄디 학삼을 찍도다. 자. 삼례 호수동.
3: 야, 면제 자시동다. 我预备没得做，等着牛吃草了。这一岁岁不出准备被说起，终于没着。意思嘛是，等我预备的，主要是看明度。今早来我约的，婆们在江南休息单间，让那肯下着下。让阿妈哦，我是看要嘛是，都当然了，你得着吃着下。嗯，前三年的呢，等我同他嘛是，等着准备给你。
4: 让开心个人，你得这生命的。你心个鱼。没钱了，你让了要起的。到底卡拉的个？你先去，穿你还过去。穿你先去喂。君君，你谈的不多，是不是？老多那的个，穿还过过去，我是你还过去。我跟着那你。 可能明年俺们那时，你可能看着些新闻时，
3: 是，当然，嗯哼。

0: 삼삼, 당기면 가라고 쇼 벨라스 니 계속해. 발라. 야, 주저하다, 뛰어.
1: 딱구석 받침 봐. 巴拉重装气氛让给细菌，让亚丽三个亲属和你们都亲别，让给巴拉锁着顾不得吧，多心动，许多马接不接，亲属和你们都出过药水，让这巴拉拉疼着呗。

0: 암라 니치우슈
1: 암호
2: 신토라샤캄샤 클라요세메베
0: 세히 나다 아자 드규 나르 칼라스제 세히
2: 아메데레 장캅치야 체도스유
0: 공신아 이칼라데 키랑게 수나베
2: 让阿妈吃不吃个多哎？
0: 什么多？你阿妈没生大吉了，姑姐。我这头猪也没说是多。
2: 我生气就落心痛，痛大可些。阿妹让先用嘛是？是大多摇起了，可是你出来，我可怕给不消。

0: 자. 아자. 디 아자랑 게 가시 말베. 디제 근데 샤브제.
1: 티리 언니 마고베. 보고 탭도 스투주. 네 한국 디제 스스.
0: 네 한국 스사 키제 스스 샤 친구.
1: 아, 욕셔 욕셔. 디 사시 세제 야두. 한국 디 아 구자 단주니. 지전 유 락바라 톱치기. 디네 아 한국 갸자 동자 녀르주니. 나라 체 람체 공기. 마키지 마쇼다. 나 드리스 비김도.
0: 어.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0: 디 파란시 보아르도 윤장 마크시게 수입에 군주마라리 칭하이 키용비 조시되다 크신예 파란시 내 뉴입되다 도리아미도
1: 아자 그두 프레스 일치마
2: 나 지금 이러봐 뭘로 샴바주다
1: 괜찮으시면 누구해
0: 신통, 라이 초시되다
1: 나 알아동매
0: 군주마 알아디 별미리 야오시라 요리 스바이오난
3: 신통 동마리, 내 동라세오
0: 신통, 드링아 랑체제 둔타시야유 랑파베제 안수님도 되는 지그를 왜
1: 나 파베제 교수님도 뉴스에
3: 뭐네르베
0: 뭐네 인고충 예바라게 랑로용의 공사 마세 랑예바라게 소격진진성자 랑심민에송 예바라 농교시라는 게 코디된 남토두 나이스비키부켜놈이도 신통 你听我讲，你这马青的用语，你也光大声音，粗老用的用不对。
1: 一年我谈到啷大面，
0: 让俺们俩人多点对面对。
2: 年前呢，没让先把工资多，可是俺那拉，光拿不着钱呢，让给大多钱用个人，马三做的，俺就叫他也苦个人人。
0: 不够。没事呢，我大爷呢，农家的孩子不是养不赢，可是长时间不赢呢，就老是不好吃的。哪里没牛牛送咱，让你怕没你吃的点饼呢，我还落得个用吧。
3: 可就不就开始下雨啊，开始年纪。
1: 用啊，你开里就。
0: 我那也心痛，雅姐啊，
2: 你怎么就动着钱？

0: 신통 녀셔 봐뉴다. 지정 들으면은 괜찮아지도. 삼부 같은 거 유매 셈마서 라인 이제 섭섭치라. 통로 만져.
1: 잘로 됐지. 얘기니 찬스게 봐뉴 게임 마시.
0: 삼부 같은 거요. 녀 섬제 치유다.
1: 가다가래 추유치지. 기니다 경타 증 시죠.
0: 만놈 뛰든 저 마태니 어떻게. 녀들 저 차 삼부 장 체도이.
1: 나고 예민도. 나 삼다 신유라 장고휴. 소소 가르고고 유매 신고휴. 얘 암라 틸 대제 콜미 시다도 진티휴. 지지정게 나 같이 녀자. 주녀 가르샴녀 나 심이도. 암라라 다도 시키 주는 디바. 지지정게 나 같이 녀. 나나 와미도. 니 키죠.

0: 신통아.
1: 올라 감사.
0: 야 아마 로봇이기네.
1: 가다 님니 예수이자 레그스미도.
0: 아. 라신의 로요자 예장라. 막다시 되고. 요부디 나 내가 쇼도데 예바라게 시제네 나페시 자더다 로주자치네 예지제 야고 체동아 더리네 요부디 장르제기
1: 락다디 자체자샤 니레네 용마시
0: 람포모 야고치지 전유게 당시에기 장세가 진치네스다 파마 니구르쇼 얘기 포모셈 산시리 니에르와라 니에뉴우디 지제 체브능시 장게 소스리 토기 자지 쥐산 지제 체로
1: 오지라
0: 장게 조토브도게
1: 니에베 쥐체쇼

0: 어찌 아니 더더 타야 되면서 말 네 말이 어찌 사와서 아니 모두 타 이거
1: 포교해서 로시다
2: 알어
1: 야 노리지 아 나 비진기 보라스로 시도해 얘네 지울 잼스 고시
2: 네 심으리 마도 지우 말다
1: 지우시
2: 지우 말이
1: 아지 지우시 이치
2: 영화 영화 지우지 인제라 이다 재밌겠다 그랬시에네 나 매주 퍼자 지메 고화제 마대치 나다도 채우다
1: 그저 시우시 야민들 안디나 지시 님님도 잼스고
2: 나 시민의 말이 디나 주제 가서 그래
1: 쟤네랑 가지
2: 얘랑 키루 채자
1: 신기하다. 장무시다. 장발라의 휴식 말비.
2: 공패지가 저래. 보다 좋아 매봐. 나타다. 나래 거중의 심배도스도.
1: 상무지디 갸부팅제. 더더 小白染色.
2: 소주 야오셔버리.
1: 어. 뭐지? 나 내가 조지샤. 띠냐시.
2: 육소. 내가 조마지. 진달아, 키랑게 키마 중에 진달리라게 들으찰레 피옥 마지 마세 티니 키랑 콘치부르 왕으리 숨기 감시오게

0: 지달아 얘 제일 피시 얘처럼 사실지 치자
1: 고다 얘가 튕이들이 옷이 좋아서 비
0: 영아 쉬었어 와야 그리다 그리 와야 접시 접시 깜빡깜빡 와야 접시 접아
1: 같이 가시니 임바 와야 들레가 레가 돈다
0: 지나가 레가 용 말했어 너도 칼이 님 매배 나 이시시 심지어 생활지 와야 뛰는 교시 뛰는 와야
1: 디스 왜
0: 와야 뛰는 디스 미드다

0: 와야 다 주시.
1: 재능아 종인다.
0: 바이바이.
1: 바이바이. 바이바이.
0: 바이바이. 바이바이. 여러분다. 예 제수스. 도다 제체부지. 잘해야 지샤.
1: 가세.
2: 아, 내 동기면도.
3: 李耀南，刘欣彤，请你给我打一个电话。舅舅，你等一下他们家多。
4: 好的，同舅。
3: 李耀南给欣彤爹妈说，同到公家的他们就是来接的。哼，让他管这么几点钱，却还惹人。同到他们西马当兵呢，让家三婆们的明显拿个炮用。
4: 你爸搞不有呢，错搞不没呢，特别是考虑了。
3: 让停车跑酷没有呢，永安，妈就没地让入不起我，永安多哎。
4: 让考虑个。
3: 许多钱买的，还没拿多少。

팅도기 콜티리 시리 여도조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련 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조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식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골라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지

0: 고동 제수 제로 동화타 난고 갸제르 단디 변조로 균두 폐기 용주로 군디에 동주 이버시
1: 디로니 랑게기 균음쟁기 로교체네 로직 주고유타 탄다 뜻십 체링기 로교타 튜레 리슈 로교 취비 시주 말라지 시제찬의 준스네 시균전 신기 물로타 의부로 미교외 타제 땜부송 토유지 디르춘 랑게키 뜻십 체린 로교 남슬라 편제 야부튜네 튜도토 위로타 위교 기닌게네튜 이치 네피 토마세 나삼네 원고타 신도 로교제 체교 튕긴 자유지 장시신진기 청시 비수타 지터블라젤디네 위로 위교 고베 뜻십 체린기 로교 말라 림보르체타 레리 쳔바 쪽숨타 무간 쳔바 중니기 냠토 청신 냠주 체디 위로 위교 기년가 이치 투지 튀김치의 스튜디오 뒤에 튀도도 닌가 세규지 튀레테네 로교 치슈 치르다타 호난 마양 롱싱 디쿠티니 호난 신칭 용키 내부 규제 규 체제 시부티기마타 규제 규타 튀네 사비 규기 쿠니 냠준키레 남사부티 통지타 경구 록두 로라소 예준 직두 남베 튀네르 미그네 레괴 종다 주고 유지 타다 니고기 튀레 링크토 킬레 조주립두 제수 체부타 내부 만초 칙동 개개 주미 구이 레슈 내튠 타주 제유지 호난 신칭 마양 묘지 장용종 롱성 디괴기 주미 增来기 天文 디가르 베지 용봉 서스 미베 삼제치기 링괴 킬레기 레가제지 탄다 안즈 초아 니르레마데바르 야도 주구도지 솜지 디로 중앙 노르시네 윤음쟁기 로교 멍외과 통줄 책동 등겨 뒤주당에 전에토 튜네 리슈 로교타 피게 조고르웨 스구이키 책긴 리스 동규테 로교 책이 힘지 탄다 우주 토베 미보치 솜동 니길하 리슈 토비타 우주 종키 총세비 총미 미리 찬용 라토 용보 파르세 예용기 총세비 용보기 찬용 추제레 토유지
0: Nilsun Ranjiki, Tun Sarbi, Tindong Chawa, Zugun Chajur, Gundi Nubutani, Diu Mungshi, Jigu Rimorta, Lazi Sartu Chedi, Kamzo Kasum, Shijikinki, Chirin Tindong Guji, Gundu, Tugosanto, Dang Yoshi, Chongqing, Fulinki, Zeju Soli Kiletini, Ranjiki, Zhao Chi, Virgi, Tude Namjang, Tomati Yvata, Kileti, Zhao Chi, Virgita, AIZW Dendi, Sarbi Chebe, Rinu, Nindong Malaju, Cheto, Nidatonata, Sedong, 宁东大徒步月巴西 Tuan Sarbi, Tindong Chawi, Chubji Kijin Shi Yi Megwende, Rangye Gi Nidong Tseng Loro, Zhao Chi Yi, Weze, Cuda Chiko Tsu Yubata, Tanda, Cuda Nam Chang Gya Ta, Sumju Soju, Junsin Yubashi, Zhao Chi Yi, Weze, Jubu Mimbara, Dilu Chun, Ji Nge Sisi Gya Chou Yong Ne, Rinpoche Chishin Yubata, Rinnu Chang Jin Ki, Nuju Sarbi, Langorata, Sujin Rinnu So, Sadar Tunle Ta, Jidu Chiebe, Gwego Gongju Ro, Degyur, Nudin Tubyu, Ji Chu Yi Lang Zi Ga Zhu Yong Yu Ti Xiong Nui Yang Xin Yu Ba Ta Ta Da Soli Ta Chi Rin Jian Bu Ji Chu San Du Pi Ti Cui Ti Li Rin Ti Bu Ta Xin Jin Ki Nim Zhu Chi Ju Ro Zhi Zu Chi Ba Ta Ni Dong Zi Gu Lo Ro Li Gu Rang Da San Du Ki Ji Chu Ki Lang Zi Chu Xi Xi Zhu Ba Qi Ni Ji Chu Di Ni Cong Li Ti Pi Chu Tu Yu Qi Xi Yu Ba Xi Ti Lan Xie Ji Sung Ga Ren Yam Zhi Cha Yi Da Ga Chi Zhi Ki Li Dun Ya Gun Di Niu Bu Dong Xin Yu Ji Gu Sung Zhi Ko Lam Ma Wei Ga Zong Ta Cong Li Ga Zong Jun Li Lang Do Ka Ba Ki Sung Ga Ren Ti Zhi Tu Bi Lang Zi Di Ni Ngui
1: 据出的前列,让主立住土域。接受结构给这一来自出的他,前天马拉军教授当地,刚做卡松西极经济,归共用这一对土别,陈东马拉及军局,军地东局一把事。你是对吗?查家婆婆跟起,让给给微笑可以给三家忙不忙做给天给他,错儿,学给天把了,明年,这一次归他前边,车马车的阶梯,出落给女性,广西切一支。 这次中年团将送你让给给微笑给三家忙不让查家婆婆有他京津冀他河南河北安徽所三家开设了查家婆婆有这这次将送你给托人出去那边同河南行情落河重叠无阳总体你和光些出落起亏起忙错那么看着内部起亏别达到脚底场面提出腾进去电价亏图内部起有这三个月有四天里河南起落河重叠起菜园六重出一部他

0: 아니 탑산나 립죠. 답야스도 얘네 격제 능식 상관나 립지 삼죠. 마탈레 대사 요르보. 출제다.
1: 계란이 수이 봐.
0: 아니 되네 람쇼키지. 고치 도미도 대상강 입자.
1: 계란이 더도 대 가르치요. 탑상대 뒤지 가마다. 마지막도 주초 마리.
0: 아니 대대 대미도 야면의 장계 고치다. 아니게 람상대네 가체죠.
1: 아마 신치 모이. 가라소니 이마도 진주 고주님에다. 저도 멋지비나. 잼치금에다.
0: 개차다 취입지. 얘 라르서 또 그저 쓰여서 대시. 재미가 매봐 체류교. 라첸 누브 쇼업디 제브지. 아 유도 미도. 他可真瞧着。你什么考试？
1: 爷，爷，看来你爹可不得先考试吧？啊，大吉的你不马戏，有菜说话就。
0: 是。陆哥，马前用过钱的马前起毛了，哥哥当头一面可真邪教。曾经马前起毛的，他不长大了，马前们都追求马的事业。제장언니마진인배주고팀마리삼추최대시더뒤무대타리샤답야제루기라요리
1: 이섭치아최수지치니광문수대고조부리티랑주세수마사비너뒤남양대대규리
2: 뒤남양대대규리
0: 여체스너도이내체갈수없지샤미추모스너도가샤미추모스야가부기啥样么都行个嘛人，俺养岁岁钱都没得，之前呢下面出没的行不起少土皮呢，俺爷的呢开车偷着一只，工资多，前头有俺少土，